学不擅长表露的。周杰伦的一首歌《一日三餐》分享给各位，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盛哲的歌《在你的身边》。

0: 停车站是延吉西站。
1: 손님여러분다음역은연길서역입니다
2: 愿你我既可以朝九晚五，又可以浪迹天涯，有一种生活叫延吉。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스미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간이 우리시에서 가동됐습니다. 우리시에서 정책혁신 더하기 자원통합으로 구직청년부터 고급 인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민생 공정으로 2026년 길림성 민생 실사와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전년 가동했으며 83개 주택 단위를 대상으로 시범 건설을 추진해 이 민생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 지역의 경험을 적극 참고했습니다. 또한 전년적인 기초 조사를 실시해 엘리베이터 설치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단지 201개, 주택동 934개, 주택단위 2901개를 파악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연결시 기존 주거 건축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 세칙을 정식 발표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운영 가능하고 감독 가능한 제도적 보 더욱 잘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은 주도적으로 1대1 교육과 지도를 실시해 가도와 사회구역이 관련 정책과 업무 절차를 정확히 장악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시사법국 등 관련 부문과 협력해 올해 5월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봉사 중심과 조정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분쟁과 의견 차이를 중심으로 공동 조정 사업을 전개해 갈등 요소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정책 해설과 절차 안내, 기술 자문 등 원스톱 편의 봉사를 제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낡은 소구역 개조관리 판공칠 사업일꾼 장욱의 소개에 의하면 올해 우리시에서는 400세대 엘리베이터 설치를 신청했는데 290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83대를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6월 30일까지 모든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존 주택 대상이 55대, 보장성 주택 대상이 28대이며 기초지질 조사와 설계, 설치 계약 체결 등 초기 준비 작업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주민의견 협의와 보조금 지원, 사후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봉사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엘리베이터 및 관련 부대 설비 기업을 유치해 현지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의 산업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은 국가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400세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의 초창기 국채 자금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자부담 기준도 낮출 예정입니다.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낡은 소구역 개조관리 판공실 사업일꾼 장욱은 올해 말까지 모든 기초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엘리베이터 주요 부품 설치도 마무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0: 6월 9일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간이 우리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사회과학보급주간은 성당위 선전부와 성사회과학계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조당위 선전부와

0: 조사회과학회 연합회에서 주관했으며 염견박물관과 시문화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에서 협조했습니다. 조제는 동북변경 역사문화를 선행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입니다. 가동식에서는 조선족 특색 가무 공연과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전시, 문화창의제품, 과학보급도서 및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300여 명의 군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장 체험과 조제 전시 관람을 통해 참가자들은 동북변경 역사 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현재 우리 조에는 6개 성급 사회과학보급기지가 있으며 매년 400여 차례의 각종 과학보급 활동을 전개해 근 100만 명 군중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해란 명주탑이 성급 사회과학보급기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사회과학보급주관기관 조사회과학계연합회는 과학보급기지 건설을 더욱 심오하고 디지털 과학보급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사회
1: 연풍회사는 총 1,845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길시 동서남북 4개 권역 총 15개 소구역에 분포되어 있는 바 모두 교통이 편리하고 신축 소구역이며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갖춘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모든 인재안구 주택은 통일된 고급 인테리어를 마치고 사용에 들어갔으며, 면적은 50평방미터에서 119평방미터까지 여러 형태의 평형이 마련되어 있으며 청년 인재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습니다. 연길 연풍 부동산 임대유한회사 총경리 리지구는 청년 연길 건설 요구에 따라 다양한 우대 정책을 내놨는데, 가장 큰 혜택은 항력과 연대한 임대료 할인인 바 박사 인재는 평균 임대료의 40%, 석사는 45%, 학사는 75%, 전문대 졸업 인재는 85%만 부담하면 되고, 또 임대료에는 관리비와 엘리베이터 사용료,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온라인 가상 사회 구역을 구축하고 의식주 및 교통 분야 기업들과 연동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주자들의 생활비를 절감함으로써 인재들의 생활 부담을 더욱 줄여줄 예정입니다. 연길 연풍 부동산 임대유한회사 총경리 리지구는 우대 혜택은 일반적으로 3년간 제공되는 바, 특히 연길에서 처음 창업하거나 자가주택이 없는 등 관련 정책 요건에 부합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고신기술사업개발구 과학기술산업단지 동쪽에 위치한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총 183세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본 생활시설 외에도 체력단련과 오락, 휴식 및 교류, 야외 운동 등 다양한 기능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은 우선적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해 청년 인재들의 연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시는 인재 주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정책 혁신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자원 통합으로 효율을 높였으며, 봉사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따뜻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우수 인재들이 연길에서 편안하게 정착하고 안심하고 꿈을 펼치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일전 시사법국은 인민공원에서 대형 광장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장에는 전시판 전시구역과 현장 접수, 상담구역, 법치선전물 배부구역이 마련됐습니다. 3.1군들은 주민들이 문의한 이웃간 분쟁과 무력 갈등, 노동권익보호, 혼인가정 문제, 교통분쟁 등 각종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 법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한 문제는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고, 조정이 가능한 분쟁은 현장에서 등록 접수한 뒤 후속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권익보호 안내와 관련 기관 연계 봉사를 제공해 주민들의 요구를 무거리 접수, 대면 해결, 원스톱 처리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활동에는 교통, 무법, 의료 등 9개 고빈도 분쟁 분야의 업종별 전문조정위원회와 10개 기층 사법소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와 행정재심, 집법감독 등 다양한 영역을 연계해 원스톱 복지봉사를 주민 곁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1: 일전 하남가도 백풍사회구역은 사회구역 사별꾼과 관할구역 리퇴직 간부, 화교 및 화교 가족 대표들을 조직해 시공안국 반사기 VR 안전체험관을 방문하고 몰입형 학습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민경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0: 실제 사기 사례를 바탕으로 로인과 화교, 화교 가족 등 사기 피해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대표적인 사기 수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VR 몰입형 체험 기간에는 참가자들이 VR 장비를 착용하고 360도 실감형 사기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 체험했습니다. 또한 체험관 내 다양한 반사기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기 사건 상황 재현과 사례 분석, 지능형 문답, 반사기 퀴즈 등 여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서 정리와 의심 정황 분석, 흥미로운 문제풀이, 실경 상황 재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사기 위험 요소를 스스로 찾아내며 사기 수법의 논리를 이해하고 사기 식별 능력을 높이는 한편 예방 역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1: 많은 관심을 모았던 2020년

0: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 대학 입시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결시험부는 각 부문의 긴밀한 협조와 연동 아래 전시 3,328명의 수험생이 3개 시험장, 114개 시험실에서 질서 있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하, 최림이었습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장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0: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1: 주택 도시 농촌 건설부는 주택 공제금 관리 조례 개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 공제금 관리 조례 개정 의견 수렴 초안은 총 7장 52조로 구성됐고, 각각 총칙, 기구 및 직책, 지불, 인출 및 사용, 감독 및 관리, 벌칙, 부칙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정리해보면 주택공제금관리조례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제2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은 주택공제금 계좌의 예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집세를 지불하는 경우 2. 자가주택을 구입, 건설, 대수선하는 경우 3. 주택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자가주택 인테리어 비용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 5. 자가 거주주택 관리비를 지불하는 경우 6. 리직, 퇴직한 경우 7.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용인 단위와 노동 인사 관계를 종료한 경우 8. 출국해 외국에 정착한 경우 9.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주택 소비 상황 등입니다. 네, 남은 밥 한 그릇을 먹고 중환자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여름철 볶음밥 증후군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더위와 습기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남은 밥을 잘못 섭취하면 병원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은 밥 한 그릇을 먹은 50대 남성이 ICU, 즉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광동성 강문시에 사는 진 씨는 며칠 동안 냉장 보관했던 밥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그는 이미 심한 쇼크 상태였고 심장,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ICU 의료진의 구급 끝에 진 씨는 겨우 생명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진 씨는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품 매개 질환, 즉 식중독으로 진단됐습니다. 이 세균은 실온에 장시간 방치된 밥이나 볶음밥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은 볶음밥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 가지 흔한 세균이 쌀밥을 쉽게 오염시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밥이 어떻게 장기 부전까지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밥에서 가장 흔하게 오염될 수 있는 세균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황색 포도 상구균입니다. 황색 포도 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으로 증식할 때 장독소라는 특수 독소를 분비합니다. 이 독소는 내열성이 강해 섭씨 10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실러스 세레우스입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흔한 식품 매개 병원균으로 밤, 면, 감자 등 전분이 많은 음식에서 특히 잘 번식하며 급성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중독은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주로 사람과 동물의 장관 내에 서식하며 수원이나 공기 중에도 널리 존재합니다. 식기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거나 조리자가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면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밥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대장균을 사멸하려면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으로는 이러한 살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6대 발암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6가지 유형의 식품이 세계보건기구 등 기구에 의해 암의 발생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됐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당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고당 식단은 암세포의 에너지 괴속선으로 간주됩니다. 암세포는 유산소 해당 과정에 의존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고당도 환경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분비를 자극해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다음, 뜨거운 음식입니다. 온도가 섭씨 65도를 초과하는 음식은 식도 점막에 반복적인 손상을 입히며 회복 과정에서 주로 식도 편평암, 후두암 및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 억제 유전자 돌연 변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음, 고염 식단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점막 장벽을 파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촉진해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임 음식입니다. 아질산염은 식품을 절이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위내 단백질 분해 산물과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 등 절임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위암과 비인두암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가공육 제품, 특히 훈제 식품입니다. 영국 의학 잡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의 대량 섭취는 대장암 위험 증가와 21%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훈제 육류인데, 훈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 물질은 DNA를 파괴해 유전자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폐암, 위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가 핀 음식입니다. 곰팡이가 핀 곡물과 견과류의 아플라톡신은 가장 강력한 화학 발암 물질 중의 하나로서 특히 간암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이는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지쳐있는 마음을 달래주는 해피상담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실에는 가정행복상담원의 한혜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늘 또 지향적으로 또 인도를 해주시고 지체는 우리 뭐 아이들의 마음도 그렇고 또 어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뭐 힐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성장함에 있어서 뭐 가정 환경과 많은 또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자라고요.
2: 예.
0: 네, 그렇죠.
2: 예, 그리고 또 집어면 부모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또 매를 보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치는 매도 있어요. 매의 종류를 본다면 그리고 또 말 안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등짝 치는 이런 정도의 이런 매도 있고
0: 네.
2: 그냥 그 뭐 화와 분노가 담기지 않아서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교정을 시켜주기 싶어하는 부모 입장에서 어떤 손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중점 다루고 싶은 폭력은 진짜로 그 부모, 그러니까 아내분이나 자녀들이 굉장히 살 수 없이 그 환경 속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어떤 그 아버지의 그 폭력 있잖아요. 무자비한 폭력.
0: 네네.
2: 예, 그런 것을 제가 더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술 마시고 폭력하시는 아버지들 보게 되면
0: 네.
2: 되게 무자비라는 것은 그 뭐 집을 다 마시고 부모를 여지없이 때리고 또 우리 아이들 그 속에서도 잠잘 수도 없이 불안하게 떨어야 되는 이런 폭력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십몇 년을 성장한 동안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면 이건 굉장히 고역이고 고통이지 않나.
0: 네, 매일 또 악몽을 꾸는 것과
2: 예,
0: 마찬가지죠.
2: 예, 그게 정말 악몽이었으면 차라리 났을 뻔했겠는데
0: 네.
2: 그게 현실이라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안타깝고 그 속에서 성장한 자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상담으로 만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면
0: 네.
2: 너무 안쓰럽다는 것이죠. 너무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당연히 교제와 교류나 내 앞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결여됐고 자존감이 없고 두려워서 대인공포, 사회관계를 잘 하지 못한 거 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안쓰러워요.
0: 네, 그리고 불쌍하죠.
2: 예,
0: 네.
2: 너무 불쌍하고 참 보면 또 뭐 인물체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잘생겼거나 너무 이쁘게 생겼거나
0: 네.
2: 학력도 또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부모의 가정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거 보면 첫째로 우리 아이들은 무서움을 되게 느끼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갈 수 없도록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너무 결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사회관계를 사회공포를 느끼거나 사회관계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0: 네.
2: 사회관계는 뭐죠?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0: 네, 내가 그러니까 보고 자란 환경이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따라 배울 수도 있죠.
2: 예, 배워서 본인이 네. 저런 아빠가 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이제 발달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런 폭력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0: 네.
2: 발달이 지연된다는 것은 또래에 맞게 이렇게 한 살부터 쭉 성장을 하잖아요. 유치원기, 소학교기,
0: 네.
2: 이제 사춘기, 고중, 대학을 이렇게 발달을 해가는데 발달이 지연되면 소학교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들어지고요. 그럼 이제 점점 고급 방향에 올라가면 학교와 또래와 이제 성적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이제 안 좋은 것을 방향을 배우게 되고 또 학교를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어린아이 폭력을 행하는다면 우리 아이의 발달이 지연되고 가정에서 이런 폭력에 가정 폭력에 노출됐다면 이제와 같이 무서움과 자신감에서 공격성으로 행사하는 사람까지 발전될 수 있다라는 정말 우리 아이는 매를 불러 한다 할지라도 매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깨달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부모, 본인이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다.

0: 한다면 본인의 아이는 이런 환경이 아닌 정말 따뜻하고 배려가 있고 행복감이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부모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예, 진짜 오늘 이 주제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호소력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정말 뭐 힘들 때는 당연히 손이 올라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한 번이 어렵다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 뭐 저도 뭐 그렇게 아프게는 하지 않지만 저는 슬쩍 그러는 것도 애가 욕을 하면 욕을 하든지 왜 때리냐고 그래요. 네, 아프지도
0: 그러니까 그 부모의 어떤 그런 동작에 인해서 기분
1: 않은데.
0: 상하다는 뜻이죠. 그 아이들은 큰 소리를 내거나 욕을 먹거나 매를 맞았을 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또
1: 아, 보고 그렇게 빡빡 또 접어든다고
0: 예,
1: 하면서.
0: 버릇이 없을까봐 또 부모들,
1: 맞아요.
0: 항상 부모들은 미루 불안해요.
1: 네.
0: 우리 아이들이 나쁜 아이가 될까? 우리 주위에서 나쁜 아이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나쁜 사람 너무 많이 보고 나쁜 환경이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부모, 자녀를 키운 부모라면 다 우리 아이도 저런 환경에 노출되면 어떨까라는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루 당겨다가 걱정하는 일이 되게
1: 네,
0: 많거든요.
1: 지난번에
0: 얘기를
1: 쓸모없는
0: 96%,
1: 96%.
0: 예. 4%만 집중하면 되는데 쓸모없는 96%에 집중해서 우리
1: 네.
0: 아이들 막 미루 욕하고 교육하고 혼내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야단하는 그런 안 좋은 형상을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아이 안 좋은 행동이 있을 땐 일단 스톱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아이가 막 흥분하고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한 멈춰야 되는 거죠. 한 3초, 5초. 그러면 아이가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어? 왜 우리 엄마가 행동을 하지 않지?라고 주시를 딱 했을 때 보면 우리 엄마 표정이 어떻게 되죠? 엄숙한 표정이다, 단호한 표정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벌써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엄마의 안 좋은 경험, 우리 엄마가 화났을 때 나는 그 얼굴 표정, 우리 엄마가 성내려고 할때 하는 그 표정을 아이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 이제 더 나대면
1: 네.
0: 매를 부모님들은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주의했으면 좋겠어.
1: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0: 예,
1: 네.
0: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부하자, 공부하고 놀자 등 이런 행시로 스톱을 딱 시켜서 3초간, 5초간 침묵을 딱 시켜버리면 아이가 부모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수없이 이제 우리 어떤 시청자분도 얘기를 하시다시피 자꾸 말해도 듣지 않고 너무 꾸물꾸물거린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 삶이 힘들고 지금 막 너무 빠르잖아요. 세월이 벌써 하반년을 들어왔잖아요. 그
1: 그렇죠.
0: 아이들은 똑같이 하기 싫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복습을 자습을 늦게까지 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면 이 아이들은 진짜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힘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막 정말 기계처럼 부지런하게 똑같은 행동으로 빨리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부모가 조금 너그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전 얼마 조금 시간이 됐는데 상담을 해서 지금의 그 초중양의 아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밥상에 앉았는데도 너무 맥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밥상에 앉아서 눈 감고 자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보시오. 야, 이렇게 한심합니다. 야, 밥상에 앉아서도 이렇게 지금 자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잠이 오면서도 엄마한테 불려서 밥상에 앉아서 자불고 있는 아이를 봤을 때 너무 불쌍한데.
1: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0: 예,
1: 들죠.
0: 힘들고
1: 네.
0: 피곤해서 내 불쌍한데 엄마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째서 엄마 친엄마인 그대는 그 아이가 아,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구나. 이래서 엄마가 다가가서 관심해주고 사랑 극복해서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야, 저 봐라. 그 한심해 보이는 엄마는 절대로 좋은 톤으로, 좋은 단어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후유증은 다방면이에요. 예를
1: 네.
0: 들어서 그 아이가 폭군이 되어서 본인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정말 죽이고 싶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같이 살지 말았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가 안벌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0: 지고 있거든요. 많은 이런 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이 마음을 보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공격을 다른 나보다 더 연약체인 상대를 찾아서 거기에 가서 또 자신의 어떤 그 공격성을 거기서 발휘를 해서 표현을 하고 거기서 발사를 해서 그 화를 내보다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막 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자신감이 결여돼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람들은 발달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두뇌가 이렇게 고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전이 너무 늦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파잉이 너무 늦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반응 있게 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재치 있게. 그런 사람들은 되게 반응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됐거나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반응이 늦어서 이 사람 한 말을 이해 못해요.
1: 네, 순발력이 좀
0: 순발력도
1: 떨어지겠죠.
0: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인지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의 그 뜻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학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학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가 대화를 하는 그 문자를 이해를 하는 이해력이 떨어지거든요. 난독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해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그것을 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노출돼 있고요. 다만 또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폭력을 받았다게 되면 이게 그 사람이 너무 싫거든요. 분리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폭력은 가정 안에나 자녀나 그것을 보고 경험했다면 무조건 어린 아이일 때 발달이 지연됐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또 다른 아빠가 되고 또 다른 엄마가 됐을 때도 정상적인 엄마와 아빠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이를 때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그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10대 때, 어릴 때 두려움 속에 들어간 그 상처받은 아이가 본인이 아이와 같은 레벨로, 같은 시선으로 이제 그 상황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내면의 아이가 그 자기 아이를 만났을 때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어른은 아이가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가 싸우는 이유는 어렸을 때 자기가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기억된 그 기억하고 있는 안 좋은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내면의 아이라죠. 그런 아이가 본인의 아이하고 이렇게 마주쳤을 때 되게 불편한 거야. 왜 불편한 거? 행복하면 행복해서 불편하고 불행하면 불행해서 불편한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해봤더니 자기는 되게 불편하게 크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세상의 아이들은 행복하게 환경은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못했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왜 너는 할 수가 없냐라며 아이를 질타하고 지적하고 강요하고 억압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는 엄마 시대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행사하는 그 행동과 폭언과 그 태도에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빨리 본인 마음의 화가 조절이 되지 않다면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본인 마음에 아직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어린 시절 자기 원래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안 좋은 아픔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도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치유를 받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우리 아이를 잘 키워내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아버지인데 폭력으로 인하여서 성장한 자녀가 지금 벌써 엄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에 맞지 않은 다 자르는 거예요. 남편도 마음 맞지 않음 자르고 가족도 마음 맞지 않음 자르고 형제간도 마음 맞지 않음 자르고 대인관계도 마음 맞지 않음 자르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어 기제는 그냥 나하고 맞지 않고 내 뜻이 전달되지 않고 내말 듣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리원할 때는 남편과 리원할 때는 뭐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여자들이 참지 못해서 더 이상 남편으로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없다 할때 최악으로 선택한 데 리원이잖아요. 이분은 아니야.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지도

0: 않았어. 그런데 그냥 나하고 공동 언어가 없고 그리고
1: 네.
0: 별로 있어서 나한테 어떤 그별 유익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상대가 아닌 것 같아라는 점에서 그냥 이렇게 갈라지다는 거. 그래서 딱 이래 보니까 다 아빠도 갈라지고 형제가도 갈라지고 저기 남편과도 갈라지고 관계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랬대.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래.
1: 유일한 방법이었겠네요.
0: 그러니까 이 폭력으로 인한 저기 후유증은요 다양해요. 어떤 상황만 딱 이렇게 여기에 뭐 이렇게 포함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그 어린 아이였을 때 이런 상처를 받다면 훗날 엄마가 아빠가 된다면 또 다른 이상한 아이를 키워갈 수밖에 없고 이상한 관계와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치유받아야 할 문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예전에는 뭐 이런 시스템들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어디 가나 쉽게
1: 네,
0: 듣고,
1: 그렇죠.
0: 또다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 과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하고 싶거든요.
1: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0: 폭행을 하는 사람 앞에서 빨리 아이와 같이 없어져야 돼요.
1: 네, 어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0: 피해자 사이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본인은 도망간데 아이는 그냥 그 자리에
1: 아,
0: 두는
1: 그건
0: 부모님.
1: 너무 가슴 아픈
0: 그
1: 현실이에요.
0: 아이들은 훗날 제가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안타깝고 또 이렇게 더 상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엄마만 도망갔고 엄마만 없어졌고 그 무서운 환경에 나만 두고 갔다는 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한테서는 맞지 않았지만 때리는 아빠보다 나를 두고 간 엄마를 더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엄마라면 도망가려고 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가서 이렇게 피해다가 또술 마시고 때리는 아빠들은 술 마시는 순간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든. 술 끼면 다음날 아침 또 멀쩡해요.
1: 네, 왜 그럴까요? 참
0: 그러니까
1: 답답해요.
0: 술이 나쁜 거죠. 술을 중독이 될 정도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분한테도 사연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방어기제를 술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술 기운에 해소를 하니까 그분들도 다 상처가 이렇게 투성이 돼서 그 상처로 나타난 현상들이 폭력이고 다 가정을 괴롭히는 거라면 그 사람도 그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전 시대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길도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말 지금도 우리 주위에 폭군이 있다게 되면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해가고 그리고 한번 있으면 두번 있기 때문에 다른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분리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엄마는 본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자녀한테 또 다른 2차, 3차의 상처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다면 그 가해자 손에서 다 보호해 줄수 있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면서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피해에 노출되신 분들은 그런 머리가 잘 돌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일단은 먼저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0: 그리고
1: 네.
0: 무서워서 그분들
1: 네네.
0: 반응하는데도 조금 힘들어하고 그래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옆에서 정말 날 다독여주는 가정이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리고 화를 내도 정말 현명하게 조금 똑똑하게 화를 내라 이 말을 평소에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현명하게 화를 내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제일 기대되는 질문이고 답인 것 같아요.
1: 이 방법 아마 뭐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조금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그 교육에는 사랑한 자에게 매를 하나 더하라는 또 그런 유대인의 속담도 있어요.
1: 네.
0: 근데 매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유치원 그때 3살에서 5살, 6살 사이, 7살 사이로 해처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해처리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 분노와 감정이 싫은 해처리는 아니에요. 그 나이 시기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규칙과 제도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해처리로서 엄숙하고 엄격한 제스처로 안대를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안돼라는 부모의 태도와 안돼라는 그 해처리를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안 되는.

0: 라는 규칙을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만든 그 회초리를 딱 어느 곳에 지정을 해뒀다가 그 순간 안 돼. 그러면 혼날 거야 하고 한 번만 그 바라봐줘도 아이들은 그 회초리에 혼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을 듣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규칙을 그때부터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학교 들어가서부터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 그것을 생생하게 상황 사건을 기억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또 커서 드는 회초리는 부모들한테 그 무조건 감정이 실려 있어요. 자기의 분노와 화와 어떤 안 좋은 상태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그 아이한테 체벌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나이는 회초리를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어려서 안대를 가리키는 시기에 부모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배운 아이는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알아요. 그리고 부모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도 아이가 눈치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때 안 부모가 화났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면 좋죠. 이왕 부모의 어떤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지금 화났어. 네 행동이 엄마를 굉장히 화났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가 했어.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놓고 엄마 지금 욕하고 싶어. 근데 참고 있어. 엄마 지금 화났어. 엄마 지금 매하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래서 손은 안 올라갔지만 내가 벌써 눈으로 매를 했고, 입으로도 욕을 했고, 하여튼 행동으로도 표정으로도 다 야를 지금 엄청 야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나고 있었다는 걸 미리 가르쳐줘서 애가 화난 상태에서 부채질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거 하나고요. 다음 하나는 어느 타이밍에 내가 화나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떨 때 나는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부모가 인지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부모가 스스로 알아서 그 아이 행동을 또 수용할 수 있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할때 엄마는 너를 욕하고 싶더라. 근데 욕 먹지 않고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화가 올라왔다면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화는 올라왔다 6초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30초 안에 화를 제어하면 되게 좋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화장실 가든지 물을 마시든지 잠깐 바깥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담배 한대 피우든지 여자들은 공기 한번 마시든지 그리고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을 부모, 어른인 부모가 이 상황을 얘기해서 커가면서 배워가는 아이들에게 자꾸 체벌 주고 막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처형, 처벌, 막 이런 매를 벌을 주고 이런 것을 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고 행동을 고쳐가면서 기다려주면서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 무조건 커가면 애만치 커가면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 잘할 수 있는 애들은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
1: 그렇죠.
0: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아이와 잘 지내주고 가정 폭력은 제로 마이너스를 만드시고 행복만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도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 따라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나이, 훌륭한 나이로 이끌어가는 길은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거꾸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식탁입니다. 입맛은 떨어지고 시원한 음식만 찾게 되며 어느새 끼니를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을 모시고 여름철 우리 몸에 맞는 식재료를 알아보고 네, 무더위를 달래는 요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2: 네. 예, 여름철 하면은 속까지 따뜻하게 드시는 음식은 우리 비위장을 더하는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이거나 노인들하고 경우에는 우리 대추 생강차라든가 닭고기 호박이라든가 찹쌀등 같은 이런 따뜻한 음식으로 드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3: 네. 그래요.
2: 마다 우리가 밥이나 잡곡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고기도 마찬가지고 계란이라든가 두부 등의 단백질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2: 특히 우리가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기저귀 만큼 수분 섭취가 적당해야지 수분 섭취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더 피곤할 수가 있고 칼슘이라든가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3: 네.
2: 또 한 가지 재료를 우리가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다고 보면 됩니다.
3: 네.
2: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제가 단백질 보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단백질 하면은 이제 무겁게 드시고 싶어서 하는 분들 계시지만
3: 네.
2: 여름철에는 단백질 섭취를 하시더라도 좀 가볍게 좀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하면 또 채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뭐 샐러드라든가 과일 종류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샐러드도 마찬가지고 침남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쌉싸불한 맛이 난다고 좀 거부할 수가 있는데
3: 네.
2: 요즘에는 우리가 날씨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쓴맛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곰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쌈으로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곰치를 대체 갖고 무슨 말이라든가 그 여러 야채 다양한 야채를 넣어 갖고 마리아도 괜찮고 우리 밥도 괜찮습니다. 우리 찻국밥을 하셔 갖고 다양하게 우리가 말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3: 네. 그렇군요. 곰치도 네 이제 계절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드시는 것이
2: 네,
3: 네,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이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기력과 수분이 쉽게 부족해지는데요. 이런 계절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예, 단순히 우리가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우리 수분 섭취해야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네.
2: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우리 오이라든가 뭐 동과라든가 수박, 참외 같은 것들도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 네.
2: 우리 갈증 해소라든가 체온 조절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오이와 동과 같은 경우는 갈륨이 풍부하다는 작용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토마토도 다양하게 드셔도 괜찮고
3: 네.
2: 우리 요즘 또 가지하고 애호박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3: 그렇죠.
2: 우리 여름철 대표적 음식이다 보니까
3: 네.
2: 그래서 우리 보통 가지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볶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3: 네.
2: 근데 우리가 가지는 살살 찢어갖고 무쳐서 드셔도 괜찮고 우리 가지 밥이라든가도 괜찮습니다.
3: 네.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구워 드셔도 엄청 맛있어요.
3: 그렇죠.
2: 그리고 또 거기 애호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 네.
2: 그래서 애호박도 수분도 함량도 많겠지만 우리 여름에 대표적인 저 식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애호박도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네.
2: 그래서 우리 애호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비빔밥 한다든가 그냥 볶는 정도만 아니고
3: 네.
2: 애호박도 우리가 예, 납작납작 썰어갖고 예, 구워도 엄청 맛있어요.
3: 구워서 드시는
2: 예,
3: 것도
2: 그래서
3: 맛있구나.
2: 구워서 그냥 드셔도 맛있고 예, 우리 구워서 무쳐도 맛있어요.
3: 네.
2: 예, 그래 우리가 뭐 애호박 볶음밥이라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무침도 있고 이거 김치도 할 수 있어요.

0: 김치로도
1: 예,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0: 그렇죠.
1: 애화복도 예, 김치도 여름철 김치로도 가능합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애호박도 이렇게 또 김치로는 또 시도해볼 법한,
1: 예,
0: 네, 또
1: 맞습니다.
0: 그런 레시피네요. 네.
1: 예.
0: 그래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오이, 뭐, 도마도 뭐 추천할 만한, 네, 또 생으로, 살짝 무치기만 해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1: 예, 맞습니다. 우리 여름철 하면 또 미나리가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아, 요즘 제일
1: 예,
0: 맛있는 또,
1: 맞습니다.
0: 네,
1: 예.
0: 또 찬나물이죠.
1: 예, 그래도 미나리 보면은 우리 제일 처음부터 봄부터 나오는 게 지리 미나리예요.
0: 네.
1: 그리고 또 제일 오래오래 드실 수 있는 것도 우리 미나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저는 미나리 같은 거는 향이 진짜 봄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미나리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엄청 무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미나리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생으로 무치시면은 아마 시원하고 맛을 느낄 수 있지
0: 네.
1: 않습니까? 근데 그 생으로 무쳐도 괜찮고 미나리는 살짝 데쳐서 그냥 무쳐도 괜찮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제가 금방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미나리도 우리가 김치로 할수 있습니다.
0: 네, 김치로.
1: 예, 그래서 좀 부드러운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김치를 하셔도 괜찮고

0: 심함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네, 군침이 도는 네. 미나리 무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0: 알배통배추보다는 네. 지금 요즘 나오는 아기배추, 네. 아기배추, 풋배추가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요새 처리는 저는 통배추보다는 배추로 김치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오.
0: 또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1: 네.
0: 또 시원한 맛과 적절한 그 감칠맛이 제철 음식이다 보니까 감칠맛이 훨씬 뛰어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무더위를 이겨내자면 식탁에 김치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기 배추 김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이 아기 배추다 보니까 다른 배추랑 통배추랑 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말 그대로 우리 아기 배추이기 때문에 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 김치보다는 우리 아기 배추 초절이가 달라요.
1: 아, 초절이부터 다르군요.
0: 예, 초절이 다릅니다.
1: 네.
0: 그래서 풋배추다 보니까 풋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손이 많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가 그냥 네. 살살 다르고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아마 씻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소쿠리에 물기를 잘 빼셔갖고
1: 네.
0: 그래서 양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념 하다 보면 또 봄철에는 우리가 시원하고 좀 시원한 맛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아기바추 우리 그점에가 그 다대기 할때 거기다 우리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근데 그 대신에 아기배추기 때문에 마늘이가 보통 우리 풋배추, 통배추보다는 마늘 좀 적게 들어가요.
1: 아, 마늘 적게?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또 풋내가 나다 보니까 여긴 또 우리가 액젓 정도, 액젓도 넣으셔야 돼요.
1: 아, 액젓도?
0: 네, 액젓도 넣고,
1: 네.
0: 예, 결국 또 우리가 그 빨간 고추 있지 않습니까? 신선한
1: 네.
0: 고추.
1: 네.
0: 예, 고추를 좀 가져갖고, 예, 웬만하면은 고춧가루는 좀 적게 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산뜻하고 좀 시원하고 좀 칼칼한 맛, 개운한 맛,
1: 네. 예,
0: 날 수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저는 마무리할 때 보통 아마 김치에다가 참깨 넣는다나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우리 말 그대로 이제 겉절이다 보니까 저는 참깨도 쓰는 편입니다.
1: 아.
0: 그래서 그때 마무리하실 때 거기다 이제 참깨를 이제 뿌리시면은
1: 네.
0: 아마 맛도 훨씬 좋을 겁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드실 수도
0: 네,
1: 있고.
0: 이거는 바로 네. 바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네.
1: 따로 숙성을 안 하셔도 된다는 네, 거죠.
0: 숙성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우리 바로바로 즉석에 드실 수 있는 배추가 이제 보통 우리 겉절이에요. 그래서 흑색 단백질 소고기라든가 이런 단백질의 흡수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독소가 좀 어느 다른 계절보다도 좀 더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봄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까지 우리가 몸에 독소 배출을 잘 하셔야 좀 우리 여름 잘 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단백질과 네, 그런 거기 있으니까
1: 네.
0: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생선 같은 것도 괜찮고 저는 항상 매번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일 맞습니다. 예,
1: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통태도 괜찮고
1: 네.
0: 후고도 괜찮습니다.
1: 그래서
0: 어떤 분들은 또 선생님 짝태도 괜찮습니까? 하는데 저는 짝태는 구경으로도 좋다
1: 네.
0: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네.
0: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가 통태 아니면 우리 북어입니다.
1: 통태 아니면
0: 예,
1: 북어로.
0: 그리고 예, 단백질도 하얀 단백질이다 보니까 또 소화에도 좋고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단백질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어떤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0: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 네.
0: 또 이제 우리가 육죽이라고도 우리 고기 종류 같은 건
1: 네.
0: 우리 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또 육죽 하면은 우리가 또 대표적인 게 긴 닭고기예요.
1: 아, 닭고기.
0: 예, 예.
1: 네.
0: 소고기도 있지만은 닭고기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닭죽을.
1: 네.
0: 그래서 닭죽도 괜찮고 소고기도 괜찮습니다.
1: 네.
0: 고기나 탕 같은 거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굳이 몸에 이상이 없으시다면은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시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 몸에 해로움 없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실은 수분 섭취가 물입니다.
1: 네.
0: 근데 몸에 별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은 저는 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1: 네.
0: 수분 섭취를 위해서
1: 네.
0: 충분한 수분 섭취해야 되니까.
1: 네, 그래요. 이외에도 뭐 여름철이면 이 과일이나 야채 등으로 수분을 섭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젊은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야채라든가 우리 과일 같은 거는 그냥 드셔도 괜찮고 우리 또 이제 갈아서 즙을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1: 아, 네.
0: 근데 저는 몸이 좀 차갑고 위가 좀 약한 분들은 비위가 약한 분들은 저는 주스 같은 걸 잘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국이라든가
1: 네.
0: 찌개라든가를 통해서 우리 수분 섭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또 여름철 추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또 추천할 만한 음식으로 소고기 죽, 그리고
0: 예,
1: 닭고기
0: 맞습니다.
1: 죽을
0: 예,
1: 추천해 주셨군요. 그러면 이,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까?
0: 예,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닭고기 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닭을 그냥 통으로 삶으셔갖고 백숙 정도로 하시면 돼요.
1: 아, 푹 삶아서.
0: 예, 푹 삶으셔갖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0: 육수하고
1: 아, 우리가 육수로.
0: 예, 죽을 수인데요. 그래서 우리 취향에 따라서 우리 입살죽 하신다든가 네. 뭐 다른 현미죽이라든가 다 괜찮습니다. 너도 괜찮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국 우리 닭고기는 다 삶다 보니까 그냥 찢어서 죽 위에 얹어 드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닭죽은 닭 육수를 했기 때문에 그 향이 네. 충분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정도 내가 소화하기 힘들다.
1: 네.
0: 그 정도 되면은 우리 닭고기도 우리 다지시면 돼요.
1: 닭고기도 다져서.
0: 예, 네. 다져서 우리 넣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1: 있군요. 그래요. 한여름에도 이 뜨끈한 국 한 그릇이 있어야 비로소 한 끼를 먹은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의 특성상 그래도 국이 있어야 한다라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여름철에는 어떤 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여름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표적인 게 북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네.
0: 그렇다 해서 뭐 모든 분들 다 북어국 좋아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닭가슴살을 삶은 닭가슴살을 우리 찢으셔갖고
1: 네.
0: 이거 국물 하셔갖고 위에다 달걀을 얹는다든가 나물이나 좀 채소 같은 거 곁들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실 수 있는 거. 근데 여름철에는 우리가 국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한 것처럼 닭가슴살 국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계란국이라든가
1: 네.
0: 미역국이 라든가 이런 정도도 괜찮습니다. 여름철에 네. 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위장이 괜찮으시면은 저는 시원한 냉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냉국 좋죠.
0: 예,
1: 네.
0: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위장이 든든하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예 맞습니다.
1: 네.
0: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좀 소비가 좀 찰 수가 있으니까
1: 네.
0: 예 냉국은 제가 보통 이만하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추천을 냉국을 추천을 합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여름철에는 네,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또 의존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건강을 챙기면서도 간편하게 식사를 준비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0: 맞습니다. 요즘에는 모두 바쁘시다 보니까
1: 네.
0: 외식 문화가 발달해서 요즘은 진짜 젊은 친구들은 좀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1: 그렇죠.
0: 밖에 음식을 너무너무 드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가끔씩 괜찮지만은 그래서 저는 실은 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보통 우리 밥하면은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 올라간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1: 네.
0: 예,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예. 직업 때문에 그래서
1: 네.
0: 저는 이런 친구들은 백미보다는 저는 잡곡밥 추천을 합니다.
1: 아 잡곡밥.
0: 예, 네. 잡곡이라든가 현미정도
1: 그리고
0: 네. 흑미 같은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밥은 잡곡밥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또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 아 선생님 나는 먹고 싶은데 잡곡이 크기가 다 다르고 예, 이제 익는 시간 다르다 보니까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것도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잡곡 단단한 잡곡 같은 건 공종류 같은 거는 우리가 미리 미리 불리셔갖고 냉동실에 한 번에 드실 만큼 얼리시면 괜찮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밥을 하실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잡곡을 고르셔갖고
1: 네.
0: 다양하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제가 불려갖고 냉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서 매번에 드실 때마다 똑같은 거 드시지 말고
1: 네.
0: 좀 싫으시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잡곡을 제가 골라서
1: 네.
0: 그냥 입살에다 그냥 섞어서 그냥 치자 눌러 하시면 돼요.
1: 네.
0: 밥은 이 정도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단백질 보통 육류가 많이 드시면 또 그러니까
1: 네.
0: 우리가 달걀이가 우리가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달걀 후라이라든가 달걀 말이라든가
1: 네.
0: 그리고 또 단백질은 또 계란뿐만 아닌 우리 두부도 단백질 않습니까?
1: 그렇죠.
0: 몸에 부담도 좀 좋고
1: 네.
0: 그래서 두부도 우리가 뭐 부채 드신다든가 그냥 모두부터 드셔도 괜찮고 뭐
1: 네.
0: 찌개도 괜찮고
1: 네.
0: 볶아서 드시면 괜찮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을 이렇게 하시면 괜찮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단백질 섭취만 하면 안 되니까
1: 네.
0: 또 거기서 또 비타민이 흡수가 필요하니까 우리 채소 무침 한두 가지만 곁들이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또 조선민족 전통 보면은 식사에는 식사할 때 김치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애기배추 김치도 하셔갖고
1: 네.
0: 뭐 일주일 여러 정도 놓고 드셔도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네. 저는 특히 평일날에는 바쁘실 때는 이 정도를 드시면 괜찮고
1: 네.
0: 또 우리가 주말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쯤은 나한테 내 몸에 좀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럴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닭가슴살도 그냥 드셨다면 이번에는 찢어서 뭐 샐러드를 하신다든가 예, 계란도 그냥 내가 후라이해 드셨다면 한 번쯤은 계란말이 도전하실 수도 있고
1: 네.
0: 다른 나물들도 안 드신 나물도 한 번씩 도전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대학 입시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고중 입시가 또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더위까지 시작되면서 아침부터 밥맛을 잃어가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맞습니다. 대학생들은 압력이 크다 보니까 진짜 비위장이 좋은 아이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예, 모든 어머니들이 아마 제일 걱정할 것이 아이들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렇게 저녁 식사 시간이 잘 맞지 않아갖고 이런 경우가
1: 그렇죠.
0: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한 6시 정도면은 저녁 식사 끝나야 하는데
1: 네.
0: 아이들이 그때부터 공부가 본격적인 작습이 시작하다 보니까 얘네
1: 네.
0: 소모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시 정도, 11시 정도 되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거의 다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진짜. 예. 그래서
1: 네.
0: 이럴 때 아이들한테 정말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기름기도 좀 좋고,
1: 네.
0: 이런 음식을 전 대단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1: 그렇죠.
0: 배고프니까 아이들 잠이 안 오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아이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또 북어를 추천합니다. 지금 북어가 단백질 보충에 좋겠지만은
1: 네.
0: 소화에 좋아요. 엄청 좋아요. 예.
1: 네.
0: 그래서, 북어국에다가 간단한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몸일 정도 되는 빵 있지 않습니까? 그거
1: 네.
0: 간단하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아.
0: 그리고 야채 같은 거 드시면 좋고, 과일 같은 거는 드시면은 요즘 당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아이들도 당이 높은 아이들이 적게 되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늦은 시간에 아이한테 과일 섭취하는 거는 좀 무리한 것 같고, 정말 굳이 과일 먹고 싶다면은 저는 도마도 정도, 그리고
1: 아.
0: 오이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거,
1: 네.
0: 그 정도로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점심 식사 후이 졸음이나 무기력함을 줄이기 위해 음식
0: 보면 아이들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통 너무 과분하지 않게 적절한 탄수화물, 적절한 단백질, 적절한 비타민,
1: 네.
0: 적절한 무기질 같은 정도로 이거 드시는 것이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도한 탄수화물 드시고 당도 탄수화물, 탄수화물료 같은 거 저는
1: 네.
0: 절대적인 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1: 네.
0: 그래서 그런 걸좀 줄이면 좋겠고 혈당이 쉽게 쉽게 오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라든가
1: 네.
0: 예, 주스 같은 걸 주셔도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또 점심에는 적당한, 네, 또 영양 섭취를 고려하면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맞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아까 야식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녁 식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0: 저녁 식사도 중요합니다.
1: 네,
0: 아이들이 배고프다 보니까,
1: 그렇죠.
0: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그냥 좋은 걸로 드시고, 진짜 저녁에는 양을 좀 줄이되, 그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도 많지 않고, 예, 당도 안 올라가는 이런,
1: 네.
0: 그, 우리 음식을 섭취를 좀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특히 보통, 낮에하고 저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진짜 창과가 끝났으니까 마음 놓고 튀김종을 찾는
1: 아,
0: 아이들도 많습니다.
1: 네.
0: 네, 그 튀김 종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튀김을 드시고 싶으면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좀 낮에 조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네.
0: 그래서 튀김 종류는 저녁에는 웬만해서는 금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1: 네.
0: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저녁에 드시고 싶은 거, 양을 좀 줄이고 좀 질이 높은 음식을 드시고 싶은 거는 우리가 혹시 완자 종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1: 네.
0: 닭고기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라 등등 만들 수 있는 우리 완자들이
1: 아,
0: 많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양은 적지만은 우리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아이들이 허기를 좀덜 느끼고, 예, 그리고 몸좀 무리가 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도로 좀 선택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1: 네.
0: 두부와 계란도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고기를 안 드신 분들은 두부랑 계란이랑 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래요. 시험 당일 이 수험생들의 실력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컨디션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첫째 아이들한테 과식은 저는 안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0: 제일
1: 과식.
0: 중요한 것이 저는 과식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하나는 과식이고, 결국 너무 무리한 단백질, 예,
1: 무리한
0: 무거운
1: 단백질.
0: 단백질, 예,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운 단백질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 네.
0: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라도, 가벼운 단백질, 내가 쉽게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너무너무 기름진 거는 이것도 저는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 네.
0: 예, 무슨 어떤 분들은 뭐 치킨이라든가 햄버거 같은 경우들도 드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가볍게 집에서 부드럽게 뭐 죽이라든가 우리 밥한 끼라도
1: 네. 네.

0: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부담 가질 수 없는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음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죠. 네, 무더위를 이겨내는 건강한 한 끼 이야기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식습관들이 여러분 가정에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1: 하루코기의 가슴에도 단단히 새겨져 있었다.
2: 성비고라는 이름이 새겨진 연고도 있더랍니다. 성병을 예방하는 연고였지요. 지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포장함에 육군위생재료공장과 육군군수품공장에서 제조 생산했다고 인쇄되어 있고 연고 사용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만따딴에는 다시 쌀가게를 차렸지만 사람들은 더는 쌀가게 이름을 부르지 않더래요.
1: 그 간단한 발음에 얼마나 큰 수모와 아픔이 깃들어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2: 불행하게도 남경은 일본군이 중국을 지배한 8년 동안 유안서와 유안부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2014년에 몇몇 유안서 예터는 이미 남경시 정부로부터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중국인 위안부나 일본인 위안부들이 집거해 있었고 조선인 위안부들은 성서 철관항이라는 골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환로 거리에 있는데 그곳을 상남 군부 유안소라고 했습니다. 또 서산로 부근에도 하나 있었는데 산군부 유안소라 이름 지었답니다.
1: 장 교수가 팀원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2: 여러분은 아마 홍두몽을 읽었겠지요.
1: 느닷없는 물음이었다.
3: 중국 4대 고전 중에 하나인 홍두몽 말입니까?
1: 웬 감투냐는 듯 모두

0: 한 얼굴로 장 교수를 바라보았다.
1: 원체 이 리제항이라는 골목 부근은 홍루몽의 저자인 조설근 선생이 태어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근자에는 또 일본군 유안소가 발굴되면서 그로써 세상에 더욱 알려졌지요.
0: 장 교수가 한숨을 지었다. 일동은 리제항 위안소 건물 앞에서 사진을 남겼다. 하루코가 좌청객 카메라를 들었다. 자신이 그 중에 끼일 신분이 아니기에 사진사를 좌청한 것이었다. 찰카. 하루코는 오래된 흉터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셔터를 더듬어 눌렀다. 위안부들의 자취를 찾아 남경계까지 달려온 팀원들은 이틀간 팽이 돌듯 남경거리가 비옥다하게 돌아쳤다. 고다랗게 걸려있었다. 표지판에 고다랗게 새김된 기념관의 정식 명칭을 보니 치마일군 남경대도살 운안동포 기념관이다. 가축을 죽일 때나 쓰는 도살이란 표현이 섬뜩했다. 일본어로는 야쿠사츠로, 영어로도 학살로 번역되어 있다. 그를 시작으로 몇백 보 간격에 모두 기념관으로 가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 표지판이 주는 위압감이 컸다. 막상 기념관 앞에서 하루코는 딱 발걸음을 멈추었다. 웬만한 건물 높이가 될 만한 대형 조각물이 그의 앞을 턱 가로막은 것이었다. 남루한 오형물에 하루코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루코는 종교기를 보고 미약한 표정을 지었다. 안 가겠다고 도리머리를 하였다. 그 눈길은 애원에 가까웠다. 종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인의 입장에서 대학살 기념관에 들어서기가 용이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뒤미쳐들었다. 종혁은 하루코더러 부근의 커피숍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1시간 반 후 기념관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시간을 맞추었다. 하루코를 제쳐두고 일행은 기념관으로 들어갔다. 하루코는 피하듯 바삐 그곳을 떴다. 젠 걸음으로 어느 골목에 들어서니 뜻밖의 고물 시장이 활짝 펼쳐졌다. 오래된 소화 작품, 오래된 그릇, 오래된 사진기, 오래된 전주, 재봉틀, 조각품, 팔찌, 목걸이, 어디서 잠자다

세월의 덮개를 헤치고 나왔는지 모를 각종 골동품이 발치에 널려 있었다. 중국 고물 시장계는 중국 청나라 시절 관작들이 사용하다 버린 것들이 많다고 했다. 손쉽게 버린 듯 하지만 그 속에서 짤깍 돈을 내치고 산 물건이 시댁의 보물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서태후가 쓰던 요강도 고물 시장에서 발견되었다는 흥감스러운 이야기도 들었다. 고물 쪽에는 까만 눈. 문외한이지만 막상 고물 시장에 들어서니 하루코는 무언가 골라잡고 싶었다. 유난히 골동품 수집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에게 중국 요람 기념으로 무언가 사서 선물하고 싶었다.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하는 하루꺽의 눈길에 어떤 물건이 잡혀들었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리림영, 제작의 최림. 4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 골목을 누비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골목 그늘진 곳에 쪽걸상을 펴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셨는데 하고 있는 이야기의 뒤를 잇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뒷말에는 또 정면으로가 아니라 뒤에서 불평조로 하는 말 또는 뒷공론으로 이러쿵저러쿵 시비조로 하는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유독 기억에 남는 풍경이 있습니다. 골목 대장이셨던 옆집 할머니와 앞집 아주머니 사이에 미묘한 냉기가 감돌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두 분은 마주보고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곧바로 각자 자기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웃을 붙잡고 무언가 속삭이듯 말씀하시던 모습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앞에서는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뒷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 뒷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큰 행사를 함께 준비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못한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뒷말의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알고 따뜻한 이야기는 이어가되 불필요한 말은 만들지 않는 건강한 소통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과 팽교원 여사가 중조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송식에 참석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오전 조선을 국빈 방문 중인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교원 여사가 중조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습니다. 10시 40분경 습근평 주석과 팽교원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모량봉 기슭에 위치한 중조 우이탑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맞이했습니다. 조선 군악대가 중조 두 나라 국가를 연주했고 오의장 병들이 꽃바구니를 천천히 단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꽃바구니 리본에는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들은 영생 불멸하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천천히 단상에 올라 꽃바구니와 리본을 종대했습니다. 이어 전원이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를 위해 묵념했습니다. 묵념을 마친 후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분열식을 참관했습니다. 습근평 주석 부부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동행하에 우이탑 기념총에 들어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에게 우이탑 내에 전시된 중국인민 지원군과 조선인민이 어깨 겪고 표린 전투를 진행하고 함께 삼틀을 재건한 역사를 담은 사료와 사진, 유화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관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지원군 열사 명록을 참답게 펼쳐보면서 희생된 지원군 장병들의 관련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세기 50년대 중국과 조선의 공동 전투의 세월은 량측의 영원한 역사 기억으로서 량측은 공동으로 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잘 수호하고 독색적인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사상 도덕 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위대한 항미 원조 정신을 길이 빛내고 위대한 중조 전통 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를
1: 선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안내로 습근평 주석은 학교 계단식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교실에는 수강생들이 질서 있게 앉아 있었고 교원이 대외 관계 과목 중 중조 관계 관련 내용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중조 량당 총서기가 도착하자 사생들은 모두 기립해 량당 총서기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멈춰서서 수업을 참관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전했습니다. 계단식 교실을 나온 후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전기차를 타고 학교 정문을 둘러보면서 학교의 기초시설과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이동 사이의 숲에 도착한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함께 삽을 들고 흙을 올리고 물을 주어 전나무

0: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사계절 푸른 전나무는 종조 친선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두 당과 두 나라 최고 지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채기와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비서인 김재룡이 함께 식수 표지비를 제막했습니다. 비석의 정면에는 중조 이중언어로 중조 친선은 영원히 푸르청청하리라는 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양측 수행원과 조선의 수강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식수 표지비 앞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채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중공정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평교원 여사가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마련한 소규모 오찬회에 참석했습니다. 12시 30분경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습근평 주석부가 머문 금수산 영빈관을 찾았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종조 2국의 상호리에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전면적으로 되었으며 미래 발전 방향은 한층 더 명확하고 뚜렷해졌습니다. 나는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종조 관계가 더큰 발전을 실현하도록 인도함으로써 2국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새로운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원만한 성공을 거둔 습금평 총석의 이번 방문은 조선과 중국의 친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정보를 국제사회에 전달하여 각국의 깊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국 관계와 본 지역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조선은 이번 방문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동 인식을 참담하게 관찰하고 2국 협력에서 새로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촉진하며 조선 관계가 백척 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0: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오후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나가 습근평 주석과 불 흔들어 인사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 부부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재차 악수를 나누고 친절하게 작별 인사를 나눈 후 트랩에 올라 전원기를 타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채기, 왕위가 환송식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9일 오후 중공정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의 부인 평려원 여사,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중앙 반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 수행인원들도 같은 전용기로 귀국했습니다.
0: 6월 8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루이스 아보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캐나다 31대 총독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캐나다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의 공동 利益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도 리롭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중국과 캐나다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합니다. 나는 아보 총독과 함께 노력해 상호 존중, 호혜 상생,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을 보류하는 정신으로 중국과 캐나다의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궤도에서 발전시킴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큰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1: 습금평 국가수석과 그루지야 케벨라 수빌리 대통령이 6월 9일 2국 수교 34주년을 경축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축전에서 34년 내 중국과 그루지야 2국은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제 분야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비했습니다. 2023년 중국과 그루지야 2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쌍방의 정치적 상호 신뢰도가 더 공고해졌으며 실무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다자 협력에서도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적군 경주수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항상 전략적 높이와 장원한 안목으로 중국과 그루지아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카빌라슈빌리 대통령과 함께 중국과 그루지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망을 열고 전통적인 진선을 이어가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려는 한편 호의 협력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양국 인민에게 더욱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카빌라슈빌리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을 돌아보면 그루지아와 중국은 한관 친선을 구축했고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건설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비했습니다. 양국 수교 34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공동 결정한 것은 양국의 협력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양국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양국 인민 간의 신선의 누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6월 9일 국무원이 헌법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무원 리강 총리가 선서를 감독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국무원 및 그 각 부문이 임명한 국가 공무원 헌법 선서 조직 방법에 따라 국무원이 임명한 33개 부문과 단위의 37명 책임자가 법에 따라 헌법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4시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오정룡이 헌법 선서식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전체가 기립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이어 선서 인솔자가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문을 낭독하자 기타 선서자들이 줄을 서서 선서문을 따라 읽었습니다. 선서 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새로운 지도 직책에 올라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짊어지자면 더 높은 기준으로 정치가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며 작품이 훌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더욱 다

0: 당주왕의 결책과 법치를 관철하는 실행자, 행동파, 실천가로 되어야 합니다. 실사 구시를 견지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며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함으로써 각종 정책 조치가 실제 수요에 부합하면서 진정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해 나라를 발전시키고 시종 착실하게 립지를 다져 더욱 큰 힘으로 더욱 실질적인 조치로 발전 중의 난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실적으로 말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각종 업무를 착실하고 구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출해야 합니다. 국무원 지도 동지들과 국무원 관련 부문의 책임 동지들이 선서식에 참가했습니다.
1: 종공전 총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력 조직인 왕혼영이 5일부터 9일까지 신강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왕혼영 정력 조직은 18차 당대일에 석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굳건한 령도 아래 신강은 역사상 가장 좋은 발전 시기에 들어섰고 천산 남북은 안정되고 화목하며 유럽민족 인민이 편안히 살면서 즐겁게 일하는 량완 국민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신강은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신강 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서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신시대 당의 신강 관리 방략을 관찰하며 신강 사업의 총적 목표를 단단히 틀어주고 신강의 장기적인 안정과 관계되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장원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틀어줌으로써 15차 5기는 전망교육 시기 사회주의 현대화 신강을 건설하기 위해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하미시 호탄지구 병탄 제13사 제14사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민족 단결 강화, 특색 우시 산업 발전, 문화로 신강 발전, 병탄과 지방 사이의 융합 심화, 강촌 부민 추진, 기층 관리 강화 등 상황을 리간거리 조사 연구에 수행했습니다.
0: 실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에 대한 친절한 문안을 전해줄 것을 한정 부주석에게 부탁했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시는 중국의 전전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시는 변함없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긴밀히 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인민 사이의 친선을 계승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한정 부주석은 투르친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벨라루시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벨라루시와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고품질 1대1로 공동 건설 협력을 선도로 삼아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손잡고 함께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동 리익을 수호함으로써 격변하는 세계에 소중한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투르친 총리는 중국이 국제적 공평 정의를 수호하는 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벨라루시는 중국과 각 분야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사무에서의 협조를 긴밀히 해 벨라루시 중국 전전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내포를 끊임없이 풍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스노프코브 제1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올해가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라며 중국은 벨라루시와 발전 전략면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 높은 수준, 더 강한 탄성, 더 지속 가능한 호혜 상생의 발전 새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1: 오히려 위기를 빌려 군비를 확장하려는 저들의 위험한 의도를 더욱 정렬하게 드러냈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른바의 위협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나라야말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0: 정부의 안보 환경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위기 소사를 끊임없이 고조시키는 궤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더니 후부터는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으로 과장했으며 이번에는 새 백수에서 이른바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위를 높이면서 의도적으로 적군이 성밑까지 왔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측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이를 빌미로 불안을 조장하고 민심을 포섭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진정한 목적은 안한 나라나 지역과 신속하게 군사적 결탁을 맺으며 심지어 비핵 3원칙을 포기한다고 떠버리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미 큰 오한이 되었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발켜주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일본 군국주의는 이른바 생존 위협과 안보 유지를 구실로 침략 전쟁을 자행하면서 중국 인민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인민에게 크나큰 재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으로 국제무대에서 스스로 평화 국가라고 자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규모 동아리를 결성하고 대립을 부추기며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점점 지역 안보의 위험한 변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위협을 부추기는 자가 곧 위협의 주체이고 위기를 외치는 자가 곧 위기의 발언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발전을 갈망하며 결코 지종학적 각축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시대적 대세를 랭트를 인식하고 침략 욕세를 직시하며 깊이 반성하고 소위 주변 위협을 구실로 재군사화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요하게 이른바 중국 위험론이라는 거짓말을 계속 꾸며대고 신용 군국주의라는 막다른 길에서 미친 듯이 질주한다면 일본은 진정한 안보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대가로 마땅한 죄를 지고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일본이 이른바 주변 위협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저들의 악의를 감추기 어렵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

0: 합니다. 다섯째, 규칙을 엄수하고 최저선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잔소리쟁이처럼 거듭 강조해왔지만 오늘도 목탁도 두드리고 금체를 죄는 주문도 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간부를 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부들이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고 규율과 법을 어기는 나쁜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당의 양성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일부 지도 간부들의 부패 타락한 자료를 보면서 무척 가슴이 아팠으며 유감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일부 젊은 간부들이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잘못된 길로 나아간 데 관한 자료를 봤습니다. 단위의 중견이 되거나 지도 간부 자리에 오르자마자 부패와 타락에 빠진 그들은 명예를 쌓기도 전에 요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항상 규율과 규칙이라는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최저선을 고수하려면 먼저 경외심을 품어야 합니다. 경외심을 가져야만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입니다.

0: 뉴스 초토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토.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현지 시간으로 7일 저녁부터 8일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이 4월 3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후 최대 규모로 교전했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예멘의 후티 무력이 개입해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항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일 오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 중단을 선언했고 이어 이스라엘 측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7일 저녁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북부의 한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면서 이는 최근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과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에서 감행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경고 성격을 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향해 이미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이제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가까워진 상태에서 보복 공격을 자제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오후 이란 무력인 하탐 암비아 중앙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 기간 예멘 후티 무력 대변인은 8일 후티 무력이 이날 이스라엘 중부 야파 지역의 여러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무력은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홍해 항행 전면 금지를 선언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홍해 해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해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 대륙을 잇는 국제 해운의 주요 통로입니다. 2023년 10월 발발한 새 라운드의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충돌 기간, 후티 무력은 홍해와 아라비아해 해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자주 공격했고, 국제 해운은 한때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발동한 후, 이란은 맞대응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만 지역의 에너지 수출 주요 통로입니다. 이 해협의 통항 차질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후티 무력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봉쇄를 감행할 경우 국제 에너지 공급은 이중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이때 트럼프 행정부 역시 더 큰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동 지역 여론은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한 주요 목적은 동맹자인 레바논 진주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저항의 축의 핵심으로서 이란의 위상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대규모 충돌을 촉발하여 다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을 통해 미국 이란 협상의 장애물을 만들어 양측의 합의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번 충돌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레바논 전선에서도 당분간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행동은 속전속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미국 내 유가 급등은 민심을 악화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큰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이란과 가능한 한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여 공경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의 익명의 한 소식인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침범할 경우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며 맨대 해협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 것이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이 이 같은 신호를 보내자 트럼프는 긴급히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진주당 측과 각각 소통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7일 이스라엘군이 바이루트 남부 교회를 재차 공습하면서 이번 라운드의 이란 이스라엘 교전이 촉발되었습니다. 중동 언론은 이스라엘 정치권 대부분이 전쟁의 지속을 원하고 있으며 네타냐후가 미국에 굴복할 경우 국내적으로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이 일단 손을 뗀다 하더라도 이후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을 다시 격상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느 수준까지 제약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이란 전쟁 100일의 경제 총격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은 올해 2월 말에 발발하여 현재까지 100일을 넘겼습니다. 당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계속해서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전쟁은 에너지와 금융시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파급되어 세계 경제에 여러 차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협력발전기구 등 국제기구의 최신 보고는 모두 올해 세계 경쟁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통행을 회복하더라도 이 전쟁의 깊은 영향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긴 회복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세계 경제 미국 배럴 이상 감소해 이란 전쟁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재고를 소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에너지는 적어도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유가와 가스 가격 상승이 화학원료, 포장, 운송용연료, 비료 등 단계를 통해 제조업과 농업 봉사업으로 비용 압력을 증가하고 에너지 수입 경제권의 무역 적자와 재정 보조금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협상 진전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이는 지정학적 위험 부담 프리미엄 하락을 반영하는 데 가깝습니다. 유조선 운항 일정 재조정, 보험료 인하, 재고 재금 및 정제소의 보충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체계가 이란 전쟁 이전 상태로 신속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통화 팽창 압력에는 이미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4월 평균 휘발유 소매 가격은 이란 전쟁 이전보다 50% 이상 상승했고 4월 주민 실제 가처분 소득은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경제협력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년의 3.4%에서 2.8%로 둔화될 것입니다. 이는 3월 전망치 2.9%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만약 해만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 차질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경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층 더 하락하여 2.1%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 전쟁이 통화 팽창과 소비, 투자 등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 상승은 기업의 리온을 축소시키고 투자 의지를 억누릅니다. 통화 팽창 반등은 주민들의 실제 소득을 약화시켜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은 기업과 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많은 경제체들이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0: 한편으로는 성장도나 소비 위축, 기업 비용 상승이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통화 팽창 반등이 통화 완화의 공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염병 상황과 고금리 기간 이후 부채 부담이 무거운 상황에서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통해 에너지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인사들에 의하면 이란 전쟁이 남긴 경제적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유가, 통화 팽창, 시장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중기적으로는 기업 비용, 소비 능력, 정책 공간의 압축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각국이 에너지 안보, 공급망 회복력, 거시정책 협조를 재검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통행 차질이 해소되더라도 세계 경제는 이 충격의 여파를 소화하는 데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최근 용정시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대상 기획, 혁신조치의 육성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고 세 가지 조치를 병행하면서 과학기술 혁신과 기업, 향진 발전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초점을 맞춰 혁신 역량 버팀목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용대상 선도에 초점을 맞춰 혁신 버팀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대상 육성을 기업 혁신 추동의 상황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조약야급 등 6개 기업이 참관 검수 답변에서 모두 순조롭게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 기업 배육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주체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첨단 기술 기업으로 단계적 육성 체계를 구축해 혁신 자본이 기업에 집결되도록 추진하고 기업 혁신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했습니다. 혁신 잠재력과 발전 활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겨냥해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방법, 연구개발 비용 기산 공제 등 기업 혜택 정책을 해독하고 기업이 2025년도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사업을 펼치도록 지도했습니다. 화해 환경 등 12개 기업이 이미 통계에 포함됐고 인오 등 7개 기업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보조금 7,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미 인증된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전시 5개 첨단 기술 기업을 조직해
1: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 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금부터 신나게 놀려고 오늘까지 죽어라 이래둔 분들 많죠. 네, 저녁밥 맛있게 지어 먹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쌀을 물에 불려놓고요. 엄마들은 어디 멀리 가려면 우선 화장실부터 다녀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겠죠. 내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아둔 오늘 덕분에 내일도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혹시 힘들었다면 다 내일 잘 살려는 준비한 거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요, 네, 또 신나는 곡이죠. 비바라비다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네,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생긴 말 못할 고민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저희 공식 계정 혹은 제 개미챗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 계정 FM88Z의 최요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참여 문자,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살아가면서 참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네, 김청가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0: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문집에 수록된 봄의 농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의 농 도쿄의 하숙집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본다.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것은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다. 사회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알고 싶은 사람은 26 신문을 보았다. 어느 날 아침 첫눈에 중국에서 온 전보를 보았는데 대개 이러했다. 안위순무 은명이 살해당했다. 모두들 놀랐지만 인차 화난 얼굴로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자객이 누구인가 한자로는 어느 세 글자인가를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일단 소흥 사람이라면 글벌레가 아닌 이상 누구나 금방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서성빈이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안위성 후보더가 되어 순경 사물을 보았으므로 순무를 찔러 죽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모두들 이어서 그가 극형에 처해질 것이고 가족도 련루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얼마 후 추근 여사가 소흥에서 살해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은명의 신병들은 서성빈의 심장을 도려내 구워 먹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격분하였다. 몇 사람은 비밀리에 회의를 열고 천자를 모았는데 이런 데에는 일본 당인의 손을 빌 수밖에 없었다. 오징어를 찢어 술을 마시며 한껏 기세를 올린 후 그는 서백선의 가석을 구출할 목적으로 출발했다. 관례에 따라 동향회를 열어 렬사를 추모하고 만주조정을 비난하고 나서 누군가 북경에 전보를 쳐서 만주정부의 비인도주의를 질책하자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곧 두 개파로 나뉘었는데 한 개파는 전보를 치자고 하고 한 개파는 치지 말자고 했다. 나는 전보를 치자는 쪽이었다. 그런데 내가 말을 마치자 우렁하고 무딘 음성이 뒤를 이었다. 죽일 것은 죽였고 죽은 것은 죽었는데 무슨 개뿔같이 전보야. 키가 크고 얼굴이 길며 눈에 흰자위가 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사람을 볼 때는 깟 견결이 전보를 보내자고 주장을 하면서 그와 고집을 부렸다. 결과 전보를 보내는 쪽이 우세를 하여 그는 굴복하였다. 다음은 전보 원고를 준비할 사람을 골라야 했다. 고르긴 뭘 골라? 전보를 칠 것을 주장한 사람이 써야지.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또 나를 빈정댄다고 생각하면서 무리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비장한 글은 반드시 렬사의 평생을 잘 아는 사람이 써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관계가 밀접하고 마음이 비분으로 찼을 것이며 한층 사람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하여 또 서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그도 아니고 나도 아닌 누군가가 쓰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다. 전보문을 쓴 사람과 두 간사가 남아

다 쓴 다음 전보문을 보내기로 했다. 그 후부터 나는 봄의 농이 괴상하고도 가증스럽게 여겨졌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밉살스런 사람은 만주 사람이라고 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첫 번째가 봄의 농이라고 느껴졌다. 중국은 혁명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만일 혁명을 한다면 봄의 농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후 이 생각은 점점 담백해져 나중에는 사라졌다. 우리는 그 후에 다시 만나지 못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은 제가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에 수록된 산문 봄의 농 읽어드렸습니다.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경제사표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당

당정이 경제 사업을 중도하는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고 발전의 대국과 대세에 대한 당정의 분석과 파악을 강화하며 제때 중대한 방침, 중대한 전략을 제정하고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중대한 사업을 포진함으로써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실제적으로 관철되도록 확보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올바른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로, 일관하게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이고, 인민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이 발전을 추진하는 강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 들어주고 인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부터 착수해 초여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는 것을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와 4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일관시켰습니다. 우리는 빈곤 구제 정밀화, 빈곤 퇴치 정밀화의 기본 방략을 제기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 빈곤 인구가 전국 인민과 함께 전면적인 초유 사회에 들어서도록 전면적인 포치를 했습니다. 셋째로 일관하게 경제 발전의 뉴노멀 시대에 부응해 경제 발전을 파악하고 선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성장 속도의 전환기, 구조 조정의 진통기, 전 단계 경기 부양 정책의 소화기라는 2, 3기 중첩 단계에 놓여 있고 경제 발전이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고 판단해 새로운 발전 리듬을 관철하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제 정세를 연구 판단함에 있어서 대국에 입각하고 장기적 추세를 명확히 인식하며 경제 법칙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정확한 지적관을 견지해야 하며 총 생산의 성장률로 성패를 가늠하는 단순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고 단기 경제 지표의 파동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대한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세를 어떻게 보고 경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 경제 정세에 대한 전당과 전 사회의 판단을 유력하게 인도하고 사상을 통일시키고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넷째로 일관하게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시켰습니다. 우리는 개혁은 경제 발전의 강한 원동력이고 개혁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고 난관을 극복하고 과감히 위험에 도전하며 경제 발전의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경제체제 개혁의 관건으로 삼고 시장 기재를 완비하고 득점을 타파하며 가격 기재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시장 주체를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현 단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요 모순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바뀌었고 모순의 주요 측면은 공급 측에 있어지고 곧바로 각자 자기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웃을 붙잡고 무언가 속삭이듯 말씀아.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뒷말을 이으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뒷말을 주고받는 좋지 못한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뒷말의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주택공제금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이런 9가지 경우에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소식에 따르면 주택공제금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도시농

0: 전건설부는 주택공제금관리조례 개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공제금관리조례 개정 의견 수렴 초안은 총 7장 52조로 구성됐고, 각각 총칙, 기구 및 직책, 지불, 인출 및 사용, 감독 및 관리, 벌칙, 부칙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정리해 보면 주택공제금관리조례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제2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은 주택공제금 계좌의 기타 주택 소비 상황 등입니다. 네, 남은 밥한 그릇을 먹고 중환자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여름철 볶음밥 증후군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더위와 습기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 음식 진시는 겨우 생명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진씨는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품 매개 질환, 즉 식중독으로 진단됐습니다. 이 세균은 실온에 장시간 방치된 밥이나 볶음밥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은 볶음밥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이세 가지 흔한 세균이 쌀밥을 쉽게 오염시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밥이 어떻게 장기 부전까지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밥에서 가장 흔하게 오염될 수 있는 세균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황색 포도 상구균입니다. 황색 포도 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으로 증식할 때 장독소라는 특수 독소를 분비합니다. 이 독소는 내열성이 강해 섭씨 10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실러스 세레우스입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흔한 식품 매개 병원균으로 밤, 면, 감자 등 전분이 많은 음식에서 특히 잘 번식하며 급성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중독은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주로 사람과 동물의 장관내에 서식하며 수원이나 공기 중에도 널리 존재합니다. 식기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거나 조리자가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면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밥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대장균을 사멸하려면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 밥솥으로는 이러한 살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됩니다. 암세포는 유산소 해당 과정에 의존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고당도 환경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분비를 자극해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다음, 뜨거운 음식입니다. 온도가 섭씨 65도를 초과하는 음식은 식도 점막에 반복적인 손상을 입히며 회복 과정에서 주로 식도 편평암, 후두암 및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 억제 유전자 돌연 변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음, 고염 식단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점막 장벽을 파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촉진해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임 음식입니다. 아질산염은 식품을 절이는
1: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스미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간이 우리 시에서 가동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혁신 더하기 자원통합으로 구직 청년부터 고급 인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민생 공정으로 2026년 길림성 민생 실사와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전년 가동했으며 83개 주택 단위를 대상으로 시범 건설을 추진해 이 민생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 지역의 경험을 적극 참고했습니다. 또한 전년적인 기초 조사를 실시해 엘리베이터 설치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단지 바라고 있었는 바 로인들은 모두 설치를 희망했고 젊은 주민들과 저층 주민들도 로인들의 입장을 이해해 줬다고 하면서 400세대 엘리베이터 설치를 신청했는데 290대 설치 중 낡은 소구역 개조관리 판공실 사업일군 장목은 올해 말까지 모든 기초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엘리베이터 주요 부품 설치도 마무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0: 6월 9일,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간이 우리 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사회과학보급주간은 성당위 선전부와 성사회과학계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조당위 선전부와 조사회과학계 연합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박물관과 시문화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협조했습니다. 주제는 동북변경 역사문화를 선양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입니다. 가동식에서는 조선족 특색 가무 공연과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전시, 문화창의제품, 과학보급 도서 및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300여 명의 군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장 체험과 조제 전시 관람을 통해 참가자들은 동북변경 역사 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현재 우리 조에는 6개 연합회 전직 부주석이고 성사회과학원 당조석이며 원장인 류립신, 성당위 선전부 2급 손시원 류빈,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 박군봉, 성사회과학원 2급 손시원 전일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1: 그닐 우리 시는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발표해 구직 청년부터 고급 인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인재 유치와 집결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인재 안거 주택 2,300여 세대를 통합 확보했으며 표준화 인재 아파트와 전문가 인재 아파트, 청년 역참, 인재 순환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마련해 우수 인재의 구직부터 취업, 정착까지 전주기 주거 수요를 정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기자는 신조아원과 와룡북원, 화동부 등 인재 안거 주택 단지를 찾아 인재 순환형 주택 기본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이들 주택에는 텔레비전과 세탁기, 냉장고, 온수기, 주방 후드와 가스레인지, 거실 소파와 조명, 침실 가구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길 연풍 부동산 임대유한회사 총경리 리지구는 연길시 당위와 시정부의 요구 그리고 청년 연길 건설 관련 방안에 따라 청년들을 위한 주거 보장 조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연풍 회사는 총 1,845세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길시 동서남북 4개 권역 총 15개 소구역에 분포돼 있는 바 모두 교통이 편리하고 신축 소구역이며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갖춘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모든 인재 안거 주택은 통일된 고급 인테리어를 마치고 사용에 들어갔으며 면적

0: 50평방미터에서 119평방미터까지 여러 형태의 평형이 마련됐으며 청년 인재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습니다. 연길 연풍 부동산 임대 유한회사 총경리 리 지구는 청년 연길 건설 요구에 따라 다양한 우대 정책을 내놨는데 가장 큰 혜택은 항력과 연대한 임대료 할인인 바 박사 인재는 평균 임대료의 40%, 석사는 45%, 학사는 75%, 전문대 졸업 인재는 85%만 부담하면 되고 또 임대료에는 관리비와 엘리베이터 사용료,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온라인 가상 사회 구역을 구축하고 의식주 및 교통 분야 기업들과 연동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주자들의 생활비를 절감함으로써 인재들의 생활 부담을 더욱 줄여줄 예정입니다. 연길 연풍 부동산 임대 유한회사 총경리 리 지구는 우대 혜택은 일반적으로 3년간 제공되는 바, 특히 연길에서 처음 창업하거나 자가주택이 없는 등 관련 정책 요건에 부합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 기자는 고신기술사업개발구 과학기술산업단지 동쪽에 위치한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총 187세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본 생활시설 외에도 체력단련과 오락, 휴식 및 교류, 야외 운동 등 다양한 기능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은 우선적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해 청년 인재들의 연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시는 인재주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정책 혁신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자원 통합으로 효율을 높였으며 봉사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따뜻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우수 인재들이 연길에서 편안하게 정착하고 안심하고 꿈을 펼치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1: 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권익보호 안내와 관련 기관 연계 봉사를 제공해 주민들의 요구를 무거리 접수, 대면 해결, 원스톱 처리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활동에는 교통, 물업, 의료 등 9개 고빈도 분쟁 분야의 업종별 전문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중 생활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대미기는 정말 기쁘고 설렌다고 하면서 앞으로 바람이라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고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 대학 입시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결 시험구는 각 부문의 긴밀한 협조와 연동 아래 전시 3,328명의 수험생이 3개 시험장, 114개 시험실에서 질서 있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하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4: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만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인데요. 이때가

걸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소염하고 열을 치는 작용이 있어서 습하고 더운 계절에 먹기도 좋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비름, 큰꽃 사철쑥도 먹을 수 있는데요. 들나무를 캐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이겠지요. 친구들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들레가 우석우석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그늘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물들은 태양의 직사를 받아서 시들거나 말라 죽기도 한답니다. 미리 익기 시작하는데요. 소만은 초여름인데 어떻게 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소만 후기에 이르면 여름에 여무는 농작물인 밀은 성숙기에 들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밀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셈이겠지요. 누에가 고치를 틀기도 합니다. 암컷 누에 나비가 산란한 뒤 약 두 주일이 지나면 포동포동하고 새하얀 누에가 까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성장한 누에가 실을 토해서 고치를 틀어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나비와 암컷 누에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방직업이 극히 발달한 강소, 절강 일대에는 소만날에 잠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에실은 누에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얻어지므로 누에는 몹시 소중한 벌레랍니다. 누에는 생존 환경 그리고 먹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기르기 쉽지 않은데요. 옛 사람들은 누에를 기르는 계절인 소만이 잠신에게 제를 지냄으로써 누에 치기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치신에게도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밭에 관계할 때 주요하게 수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만날 사람들은 물 한 곱부와 물고기, 용류, 향초 등을 이 수차의 깃틀에 올려놓고 신에게 제를 지냈는데요. 절을 할 때에는 물을 밭에 뿌리면서 강우량이 풍족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관계 시절이 날따라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수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차신에게 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드물어지고 또 수차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건열풍은 건조하면 더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소만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데 일단 습도가 낮고 바람 속도가 빠르면 쉽게 건열풍이 형성됩니다. 건열풍이 불면 밀의 열기가 빨리 상승하면서 밀 알이 마르거나 지어는 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진작 건열풍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건열풍이 불 때에는 제때에 밀에 물을 주고 초목 회물 그리고 생장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열풍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답니다.

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바른 대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희망, 사랑 띄워드립니다.

네, 친구들 계속해서 친구 사이의 레절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친구의 우정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드물지 않을까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서로 돕고 아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절이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무안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또 신체의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다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레이입니다. 서로 허물 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의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는 식으로 감사의 뜻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참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친구를 따돌려서 바보로 만드는 짓을 말하는데요.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것처럼 비열한 짓은 없습니다.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왕따한 친구는 어쩌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심할 때에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

하고 신고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친절하고 더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이 친구, 저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친구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친구의 약점과 허물을 둘추지 말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친구라면 기쁜 일에는 축하를 보내고 슬픈 일에는 위로를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 사이의 예절도 또 알려드렸고요. 24절기 가운데 소문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편지 함께 듣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중조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송식에 참석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오전 조선을 국빈 방문 중인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중조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습니다. 10시 40분경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모량봉 기슭에 위치한 중조 우이탑에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맞이했습니다. 조선 군악대가 중조 두 나라 국가를 연주했고 오의장병들이 꽃바구니를 천천히 단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꽃바구니 리본에는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들은 영생 불멸하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천천히 단상에 올라 꽃바구니와 리본을 종대했습니다. 이어 전원이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를 위해 묵념했습니다. 묵념을 마친 후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분열식을 참관했습니다. 습근평 주석 부부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동행하에 우이탑 기념청에 들어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에게 우이탑 내에 전시된 중국인민 지원군과 조선인민이 어깨 겪고 표린 전투를 진행하고 함께 삼태를 재건한 역사를 담은 사료와 사진, 유화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관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지원군 열사 명록을 참답게 펼쳐보면서 희생된 지원군 장병들의 관련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세기 50년대 중국과 조선의 공동 전투의 세월은 량측의 영원한 역사 기억으로서 량측은 공동으로 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잘 수호하고 독색적인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사상 도덕 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위대한 항미 원조 정신을 길이 빛내고 위대한 중조 전통 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최기, 왕이 등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오전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동행하에 평양에 위치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 방문했습니다. 11시경 습근평 주석이 차를 타고 도착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학교의 대표적 건물인 조선노동당 상징탑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생들이 길가에 서서 환영하고 사생 대표들이 습근평 주석에게 꽃다발을 선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안내로 습근평 주석은 학교 계단식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교실에는 수강생들이 질서 있게 앉아 있었고 교원이 대외 관계 과목 중 중조 관계 관련 내용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중조 량당 총서기가 도착하자 사생들은 모두 기립해 량당 총서기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멈춰서서 수업을 참관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전했습니다. 계단식 교실을 나온 후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중조 이중 언어로 중조 진서는 영원히 부르청청하리라는 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량측 수행원과 조선의 수강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식수 표지비 앞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최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중공정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마련한 소규모 오찬회에 참석했습니다. 12시 30분경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습금평 주소 부관몸은 금수산 영빈관을 찾았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의량국 최고 지도자 부부는 함께 전동차를 타고 금수산 영빈관 연회총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총에서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는 중도 전통 친선을 다지고 계승할 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이번 방문을 위해 알씀대로 준비해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중국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의 열정과 친선을 한층 더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신실의 종족관계를 발전시킬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호할 때 대해 의사를 나눴습니다. 종조 양국의 상호리에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전면적으로 되었으며 미래 발전 방향은 한층 더 명확하고 뚜렷해졌습니다. 나는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종조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실현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양국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새로운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원만한 성공을 거둔 습금평 총석의 이번 방문은 조선과 중국의 친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정보를 국제사회에 전달하여 각국의 깊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본 지역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조선은 이번 방문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참답게 관찰하고 의량국 협력에서 새로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촉진하며 조선 관계가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오후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나가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를 위해 성대한 환송식을 거행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양편에는 평양 각계의 군중들이 중조 두 나라 국기와 꽃을 흔들면서 중조 친선의 구호를 높이 외치며 열렬히 환송했습니다.

0: 공항에서 수천 명 군중과 소년 아동들이 정연하게 대를 지어 열정적으로 습근평 주석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격앙된 음악 속에서 습근평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전송하러 나온 조선 측 고위 관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으며 또 수시로 현장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 부부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재차 악수를 나누고 친절하게 작별 인사를 나눈 후 트랩에 올라 전원기를 타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최기, 왕리가 환송식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9일 오후 중공전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의 부인 팽교원 여사, 중공전 정축 상무위원이며 중앙 반공총 주임인 최기, 중공전 정축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 수행인원들도 같은 전용기로 귀국했습니다.
0: 6월 8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루이스 아보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캐나다 31대 총독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캐나다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의 공동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도 리롭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중국과 캐나다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합니다. 나는 아보 총독과 함께 노력해 상호 존중, 호혜 상생,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을 보류하는 정신으로 중국과 캐나다의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궤도에서 발전시킴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1: 습근평 국가수석과 그루지아 케벨라 수빌리 대통령이 6월 9일 양국 수교 34주년을 경축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축전에서 34년 내 중국과 그루지아 양국은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제 분야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귀했습니다. 2023년 중국과 그루지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쌍방의 정치적 상호 신뢰도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실무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다자 협력에서도 더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항상 전략적 높이와 장원한 안목으로 중국과 그루지아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카빌라 슈빌리 대통령과 함께 중국과 그루지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망을 열고 전통적인 진선을 이어가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려는 한편 호의 협력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양국 인민에게 더욱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카빌라 슈빌리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을 돌아보면 그루지아와 중국은 한관 신선을 구축했고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건설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비했습니다. 양국 수교 34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공동 결정한 것은 양국의 협력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양국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양국 인민 간의 신선의 누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 6월 9일 국무원이 헌법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무원 리강 총리가 선서를 감독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국무원 및 그 각 부문이 임명한 국가 공무원 헌법 선서 조직 방법에 따라 국무원이 임명한 33개 부문과 단위의 37명 책임자가 법에 따라 헌법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4시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오정룡이 헌법 선서식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전체가 기립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이어 선서 인솔자가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문을 낭독하자 기타 선서자들이 줄을 서서 선서문을 따라 읽었습니다. 선서 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새로운 지도 직책에 올라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짊어지자면 더 높은 기준으로 정치가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며 작품이 훌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당주왕의 결책과 법치를 더욱 단호하고 유력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솔선수범해 법치를 숭상하고 자발적으로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엄격하고도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 청렴 결백한 정치 본색을 유지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현재 전당이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진정으로 착실하게 일한다는 총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리행함으로써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 실행자, 행동파, 실천가로 되어야 합니다. 실사 구시를 견지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며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함으로써 각종 정책 조치가 실제 수요에 부합하면서 진정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해 나라를 발전시키고 시종 착실하게 립지를 다져 더욱 큰 힘으로 더욱 실질적인 조치로 발전 중의 난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실적으로 말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각종 업무를 착실하고 구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지도 동지들과 공무원 관련 부문의 책임 동지들이 선서식에 참가했습니다.
1: 중공정 총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력 조직인 왕혼영이 5일부터 9일까지 신강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왕혼영 정력 조직은 18차 당대회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굳건한 용도 아래 신강은 역사상 가장 좋은 발전 시기에 들어섰고 천산 남북은 안정되고 화목하며 유럽민족 인민이 편안히 살면서 즐겁게 일하는 량완 국민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신강은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신강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신시대 당의 신강 관리 방략을 관찰하며 신강 사업의 총적 목표를 단단히 틀어주고 신강의 장기적인 안정과 관계되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장원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틀어줌으로써 15차 5기는 전망교육 시기 사회주의 현대화 신강을 건설하기 위해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0: 정과 장식이 아닌 것이려나는 관근식이라고 하면서 신강의 발전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강은 시종 사회 안정소를 첫 자리에 놓고 사회 관리를 강화 혁신하며 사회 전반의 안정과 호전시를 한층 더 공고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조선을 신강사업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중화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의 관철 실시를 잘 틀어지고 종교사무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하며 유럽민족 민족들의 왕대와 교류, 융합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심입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전략 위치를 조준해 신강 고품질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신강 특색과 오시가 있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구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신강 남부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빈곤 해탈 공약 성과를 다지며 취업 용량을 다양한 구도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문화로 신강 발전 업무를 강화하고 신강 교육 특히는 대학 교육을 잘하며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병탄과 지방의 통합을 견제하고 병탄과 지방의 전방위 심층 융합을 추진해 신시대 병탄의 안정유지, 변강보위의 새 우세를 부단히 형성시켜야 합니다. 리 간거리 조사연구에 수행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6일부터 8일까지 기간 벨라루시 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정 국가부주석이 벨라루시를 방문하고 민스크에서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 투르친 총리, 스노프코브 제1부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정 부주석은 습근평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하고 나서 습근평 주석과 루카셴코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국 벨라루시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여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와 함께 원수 외교의 방향 제시를 견지하고 상호 지지라는 우수한 전통을 고양하여 양국 친선의 민심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 벨라루시 관계와 양국 협력이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에 대한 친절한 문안을 전해줄 것을 한정 부주석에게 부탁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시는 중국의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시는 변함없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긴밀히 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인민 사이의 친선을 계승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한정 부주석은 투르친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벨라루시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벨라루시와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고품질 1대1로 공동 건설 협력을 선도로 삼아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손잡고 함께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동 리익을 수호함으로써 격변하는 세계에 소중한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투르친 총리는 중국이 국제적 공평 정의를 수호하는 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벨라루시는 중국과 각 분야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사무에서의 협조를 긴밀히 해 벨라루시 중국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내포를 끊임없이 풍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스노프코브 제1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올해가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라며 중국은 벨라루시와 발전 전략면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 높은 수준, 더 강한 탄성, 더 지속 가능한 호혜 상생의 발전 새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이 이른바 조변 위협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저들의 악의를 감추기 어렵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이 2026년판 일본 방위백서 계열을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새 백서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른바 조변 안보 위협을 대대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국부는 전혀 새롭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빌려 군비를 확장하려는 저들의 위험한 의도를 더욱 정렬하게 드러냈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른바의 위협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나라야말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정부의 안보 환경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위기 소사를 끊임없이 고조시키는 궤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고 조정하더니 후부터는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으로 과장했으며 이번에는 새 백수에서 이른바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위를 높이면서 의도적으로 적군이 성밑까지 왔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측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이를 빌미로 불안을 조장하고 민심을 포섭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진정한 목적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수 방위 원칙을 돌파하고 재군사화를 가속하기 위한 고시를 찾기 위한 데였습니다.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해 평화 헌법을 수정하는 데로부터 안보 세 가지 문건을 대폭 수정하고 이른바 반격 능력 발전을 공공연히 헌법에 포함시키기까지 연속으로 방위 예산을 대폭 늘려서부터 전후 군기를 계속 타파하고 방위 장비 이전 세 가지 원칙을 수차 개정하며 살상성 무기 수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까지 그리고 이른바 방위 강화를 거실로 재차 군공 복합체를 정비하고 기타 나라나 지역과 신속하게 군사적 결탁을 맺으며 심지어 비핵 3원칙을 포기한다고 또 버리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다 일본이 신형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이미 큰 오한이 되었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발켜주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일본 군국주의는 이른바 생존 위협과 안보 유지를 구실로 침략 전쟁을 자행하면서 중국 인민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인민에게 크나큰 재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본 우익 세력은 역사적 죄책을 깊이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 유지 인사들이 지적했듯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주변 안보 환경 악화를 구실로 방위 정책 전환을 추진한 것은 진정한 안보를 가져오지 못할 뿐더러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된 행보는 일본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지역의 군비 경쟁에 어두운 그림자를 두려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편으로 국제무대에서 스스로 평화국가라고 자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규모 동아리를 결성하고 대립을 부추기며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점점 지역 안보의 위험한 변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위협을 부추기는 자가 곧 위협의 주체이고 위기를 외치는 자가 곧 위기의 발언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발전을 갈망하며 결코 지종학적 각축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시대적 대세를 냉철히 인식하고 침략 역사를 직시하며 깊이 반성하고 소위 주변 위협을 구실로 재군사화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요하게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라는 거짓말을 계속 꾸며대고 신용 군국주의라는 막다른 길에서 미친 듯이 질주한다면 일본은 진정한 안보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대가로 마땅한 죄를 지고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일본이 이른바 조변 위협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조들의 악의를 감추기 어렵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군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초석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란 전쟁 100일의 경제 총격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한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处于学习的 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 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독립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6: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호인주의는 자기 개인에게는 득이 되지만 기풍을 파괴하고 사업을 그르치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실들이 보여주다시피 일부 지방과 단위에서 올바른 기풍이 신장되지 못하고 나쁜 기풍이 만연하며 사업 국면이 장기간 타개되지 못하고 모순과 문제가 쌓인 데는 호인주의의 성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예로부터 단결을 제창해왔습니다. 그러나 단결은 원칙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건전한 사상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당성과 원칙은 투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원칙적 문제에서는 절대 모호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과 인민의 책임을 지지 않고 심지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원칙적 시비 문제에서 원칙을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도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인정을 따지는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친척과 친구, 지인, 동료, 상급과 하급 등이 있으므로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원칙과 인정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칙과 인정이 통일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양자가 통일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서없이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절대 인정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황극성 동지는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상무서기로 낸 기간 당풍을 틀어지려면 사이가 벌어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를 따라 전전했던 오랜 부하가 경서호텔에서 공금으로 연회를 베푼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강경하게 처리했습니다. 당시 상업부 부장이 봉태권 식당에서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돈을 적게 지불한 문제에 대해 그는 사람을 파견해 조사 확인한 후 전당에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인민일보에 공개했습니다. 당의 간부는 공정하고 사심없이 일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안면을 벗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합니다. 현재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전적 시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험 부담과 도전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태평한 날만 보내면서 투쟁하려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는 항상 배심을 가지고 공갈에 굴하지 않으며 무골충이 되지 않은 기계와 지조, 기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규칙을 엄수하고 최저선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잔소리쟁이처럼 거듭 강조해왔지만 오늘도 목탁도 두드리고 금체를 죄는 주문도 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간부를 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부들이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고 규율과 법을 어기는 나쁜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당의 양성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일부 지도 간부들의 부패 타락한 자료를 보면서 무척 가슴이 아팠으며 유감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일부 젊은 간부들이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잘못된 길로 나아간 데 관한 자료를 봤습니다. 단위의 중견이 되거나 지도 간부 자리에 오르자마자 부패와 타락에 빠진 그들은 명예를 쌓기도 전에 요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항상 규율과 규칙이라는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최저선을 고수하려면 먼저 경외심을 품어야 합니다. 경외심을 가져야만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초속한 후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속.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초속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현지 시간으로 7일 저녁부터 8일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이 4월 상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후 최대 규모로 교전했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예멘의 후티 무력이 개입해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항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 8일 오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 중단을 선언했고 이어 이스라엘 측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7일 저녁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북부의 한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면서 이는 최근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과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에서 감행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경고 성격을 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향해 이미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이제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가까워진 상태에서 보복 공격을 자제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오후 이란 무력인 하탐 암비아 중앙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 기간 예멘 후티 무력 대변인은 8일 후티 무력이 이날 이스라엘 중부 야파 지역의 여러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무력은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홍해 항행 전면 금지를 선언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홍해 해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해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 대륙을 잇는 국제 해운의 주요 통로입니다. 2023년 10월 발발한 새 라운드의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충돌 기간, 후티 무력은 홍해와 아라비아해 해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자주 공격했고 국제 해운은 한때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발동한 후 이란은 맞대응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만 지역의 에너지 수출 주요 통로입니다. 이 해협의 통항 차질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후티 무력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봉쇄를 감행할 경우 국제 에너지 공급은 이중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이때 트럼프 행정부 역시 더 큰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동 지역 여론은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한 주요 목적은 동맹자인 레바논 진주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저항의 축의 핵심으로서 이란의 위상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대규모 충돌을 촉발하여 다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을 통해 미국-이란 협상의 장애물을 만들어 양측의 합의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번 충돌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레바논 전선에서도 당분간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행동은 속전속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미국 내 유가 급등은 민심을 악화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큰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이란과 가능한 한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여 공경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의 민명의 한 소식인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침범할 경우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며 맨대 해협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 것이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이 이 같은 신호를 보내자 트럼프는 긴급히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진주당 측과 각각 소통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7일 이스라엘군이 바이루트 남부 교회를 재차 공습하면서 이번 라운드의 이란 이스라엘 교전이 촉발되었습니다. 중동 언론은 이스라엘 정치권 대부분이 전쟁의 지속을 원하고 있으며 네타냐후가 미국에 굴복할 경우 국내적으로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이 일단 손을 뗀다 하더라도 이후 레바논에 대한 군사 작전을 다시 격상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느 수준까지 제약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이란 전쟁 100일의 경제 총격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은 올해 2월 말에 발발하여 현재까지 100일을 넘겼습니다. 당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계속해서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전쟁은 에너지와 금융시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파급되어 세계 경제에 여러 차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협력발전기구 등 국제기구의 최신 보고는 모두 올해 세계 경쟁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통행을 회복하더라도 이 전쟁의 깊은 영향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긴 회복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에너지 공급에서 비롯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막힘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일컫는 세계 석유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급 차질을 초래하여 석유, 가스 가격과 해운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으로 해만 국가 일일 석유 생산량은 전쟁 전 수준보다 1,440만 배럴을 났습니다. 2월 이후 전 세계 석유 공급 손실량은 평균 하루 1,28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수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은 루계로 12억 배럴 이상 감소해 이란 전쟁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재고를 소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비록 해협을 통한 수송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2026년 전세계 일일 평균 석유 공급량은 여전히 39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너지 공급의 충격은 석유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란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 2026년 세계 에너지 가격이 24% 상승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종상품 가격은 주로 에너지와 비료, 일부 금속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에너지 대기업 유니퍼 회사의 중동지역 최고 경영자 존 로퍼는 최근의 항로 차질과 관련 시설의 피해로 인해 2026년에 시장에 출시되어야 할 막대한 양의 신규 천연가스가 사라졌다면서 이러한 공급 중단에 따른 어려움은 적어도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유가와 가스 가격 상승이 화학원료, 포장, 운송용연료, 실제 가처분 소득은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독일 등 유로존 4대 주요 경제체의 동화 팽창률은 석 달 연속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상회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품과 봉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발전도상 경제체의 경우 동화팽창 충격이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은행 보고에 따르면 발전도상 경제체의 2026년 동화팽창률은 평균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란 전쟁 이전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파도처럼 세계 경제를 타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 상승이고 그 다음은 식품 가격 인상이며 마지막으로 통화 팽창 가속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금리를 끌어올리고 부채 비용을 더 높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 여러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란 전쟁이 글로벌 성장 전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가

0: 지금 발표한 보고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년의 3.4%에서 2.8%로 둔화될 것입니다. 이는 3월 전망치 2.9%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만약 해만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 차질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경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층 더 하락하여 2.1%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 전쟁이 통화 팽창과 소비, 투자 등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 상승은 기업의 리온을 축소시키고 투자 의지를 억누릅니다. 통화 팽창 반등은 주민들의 실제 소득을 약화시켜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은 기업과 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많은 경제체들이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장 둔화, 소비 위축, 기업 비용 상승이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통화 팽창 반등이 통화 완화의 공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염병 상황과 고금리 기간 이후 부채 부담이 무거운 상황에서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통해 에너지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인사들에 의하면 이란 전쟁이 남긴 경제적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유가, 통화 팽창, 시장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중기적으로는 기업 비용, 소비 능력, 정책 공간의 압축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각국이 에너지 안보, 공급망 회복력, 거시정책 협조를 재검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통행 차질이 해소되더라도 세계 경제는 이 충격의 여파를 소화하는 데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식탁입니다. 입맛은 떨어지고 시원한 음식만 찾게 되며 어느새 끼니를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을 모시고 여름철 우리 몸에 맞는 식재료를 알아보고 무더위를 달래는 요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를 찾아주신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찬 음식 위주의 식습관은 속을 차게 하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예, 여름철에는 비록 시원한 거 원하지만은 시원하지만은 속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3: 예, 여름철 하면은 속까지 따뜻하게 드시는 음식은 우리 비위장을 도와하는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이거나 노인들하고 경우에는 우리 대추 생강차라든가 닭고기 호박이라든가 찹쌀등 같은 이런 따뜻한 음식으로 드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입맛이 없으니 한 끼 정도는 뭐 대충 먹자라는 그런 습관이 반복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이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식사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여름철 보면은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음식 입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충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여름이면은 특히 단백질 보충이라든가 비타민, 무게질 등을 우리가 부족을 하면 쉽게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여름식 식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적게 먹더라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그래서 몇 끼마다 우리가 밥이나 잡곡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고기도 마찬가지고 계란이라든가 두부 등의 단백질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3: 특히 우리가 여름철에는 땀을

0: 많이 흘리다 보니까 기저귀만큼 수분 흡취가 적당해야지 수분 섭취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더 피곤할 수가 있고 저입니다. 칼슘이라든가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또 한 가지 재료를 우리가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다고 보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제가 단백질 보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단백질 하면은 이제 무겁게 드시고 싶어서 하는 분들 계시지만
1: 네.
0: 여름철에는 단백질 섭취를 하시더라도 좀 가볍게 좀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하면 또 채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뭐 샐러드라든가 과일 종류들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샐러드도 마찬가지고 그 샐러드랑 단백질이랑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입맛도 떨어지고 쉽게 지치기 쉬운데 이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재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저는 항상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것이 몸에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네.
0: 요즘에는 지금 산나물이 나오고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지금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오래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가 우리가 뭐 콤취 종류라든가 예, 미나리라든가 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때면 초여름에 입맛을 돋군데도 대표적인 산나물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우리 침나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쌉싸불한 맛이 난다고 좀 거부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요즘에는 우리가 날씨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쓴맛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콤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쌈으로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콤취를 데쳐갖고 무슨 말이라든가 그 여러 야채 다양한 야채를 넣어갖고 말이야 괜찮고 우리 밥도 괜찮습니다. 우리 찻국밥을 하셔갖고 다양하게 우리가 말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곰취도 네 이제 계절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드시는 것이
0: 네, 네,
1: 좋지
0: 맞습니다.
1: 않을까요? 예. 네, 그래요. 이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기력과 수분이 쉽게 부족해지는데요. 이런 계절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예, 단순히 우리가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우리 수분 섭취해야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가 또
1: 네.
0: 우리가, 여름철 하면 또 토마토가 또 대표적인 우리가 뭐 채소가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는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피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네.
0: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토마토도 다양하게 드셔도 괜찮고
1: 네.
0: 우리 여기는 또 가지하고 애호박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 그렇죠.
0: 예, 여름철 대표적 음식이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 보통 가지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볶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가지는 살살 찢어갖고 무쳐서 드셔도 괜찮고 우리 가지 밥이라든가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구워 드셔도 엄청 맛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거기 애호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애호박도 수분도 함량도 많겠지만 우리 여름에 대표적인 저 식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애호박도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애호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비빔밥 한다든가 그냥 볶는 정도만 아니고
1: 네.
0: 애호박도 우리가 예, 납작납작 썰어갖고 예, 구워도 엄청 맛있어요.
1: 구워서 드시는 것도 맛있고
0: 예, 그래서 구워서 그냥 드셔도 맛있고 예, 우리 구워서 무쳐도 맛있어요.
1: 네.
0: 예, 그래 우리가 뭐 애호박 볶음밥이라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무침도 있고 이거 김치도 할 수 있어요.
1: 김치로도
0: 예,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애호박도
1: 그렇죠.
0: 예, 김치도 여름철 김치로도 가능합니다.
1: 네. 예. 그래요. 애호박도 이렇게 또 김치로서 만들어 드시는 경우는 참 네, 보통
0: 예, 좀 생소하죠.
1: 생소하고
0: 예, 맞습니다.
1: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
0: 맞아요.
1: 않을까
0: 예,
1: 싶은데
0: 예, 맞습니다. 예.
1: 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김치를 만드는
0: 김치 만드실
1: 방법.
0: 때 우리가 네. 호박하면은 수분기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염지를 먼저 합니다.
1: 그래서
0: 소금 살짝만 뿌리셔갖고
1: 네.
0: 어느 정도의 수분을 좀 제거한 다음에
1: 예,
0: 그리고 우리가 예, 소금을 뿌리면은 우리가 채소의 비린내를 많이 잡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비린내를 잡고 우리가 썰 때는 네, 깍둑 써도 괜찮고 네. 네, 나박나박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살짝 절인 다음에 우리 김치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수분기 살짝만 빼시고
1: 네.
0: 우리 김치 양념으로 예, 전물 좀 무치면 괜찮습니다.
1: 네, 그래요. 한번 또 시도해볼 한 네,
0: 예, 맞습니다.
1: 또 그런 레시피네요.
0: 예, 예.
1: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오이, 뭐 도마도, 상추처럼 이 남새를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0: 맞습니다.
1: 네, 로인이나 이 어린이처럼 위장이 약한 경우에도 생으로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0: 예, 우리 여름철 하면은 보통 우리

0: 덥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대표적인 차가 지금 생강차가 있습니다. 어. 우리 생강차를 드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1: 어, 네.
0: 예, 우리가 여름철 하면은 제일 우리 내장 쪽에는 속은 더 차갑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삼복철에 찬 걸 드시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어.
0: 그래서 어린 아이라든가 노인들분들은 속이 차면은 위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여름철에는 웬만하면은 딱 특히 삼복철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미나리 같은 거는 향이 진짜 봄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미나리 생각하는데
1: 네.
0: 엄청 무침 마무리는 레몬으로 마무리하시면은 아마 엄청 산뜻하고 깨끗한 미나리 무침이 아마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네, 군침이 도는 네. 미나리 무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지치다 보니 직접 요리하기보다 외식하거나 이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요. 여름철 쉽고 또 빠르게 한 끼를 준비하는 요령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추천할 만한 간편한 식단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예, 맞습니다. 우리 보통 여름철이다 보면 입맛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때는 우리 조선민족 보면은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것 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 그렇죠.
0: 1년 차계절 드신 집집만 아마 거의 드실 거예요.
1: 네.
0: 근데 배추김치도 좋지만은 예, 제철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배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철은 가을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여름철 이맘때가 되면은 배추가 제일 맛없을 때예요.
1: 아.
0: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통배추보다는
1: 네.
0: 우리 지금 요즘 나오는 아기배추,
1: 네.
0: 아기배추, 풋배추가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여수철에는 저는 통배추보다는 배추로 김치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오.
0: 또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1: 네.
0: 또 시원한 맛과 적절한 그 감칠맛이 제철 음식이다 보니까 감칠맛이 훨씬 뛰어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무더위를 이겨내자면 식탁에 김치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기 배추 김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이게 아기 배추다 보니까 다른 배추랑 통배추랑 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말 그대로 우리 아기 배추이기 때문에 예, 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 김치보다는 우리 아기 배추 초절이가 달라요.
1: 아, 초절이부터
0: 예, 초절이 다릅니다.
1: 네.
0: 그래서 풋배추다 보니까 풋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손이 많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가 그냥 소금물을 하셔갖고
1: 네.
0: 거기다가 풋배추를 거기 담고요. 그리고 위에다 살짝만 조금간 하면 돼요.
1: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간이 배기 시작하면은 네. 한번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해갖고 저 초절이 한 시간도 아기 배추다 보니까 오래지는 않아요. 저는 보통 집에서 한 15분 정도
1: 엄청 빠르게
0: 엄청 빨라요. 네, 15분 정도 하고 다시 또 한번 뒤집습니다.
1: 네.
0: 뒤집어가 한 또 15분 정도 지나면 한 30분
1: 네.
0: 그 정도면 초절이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 아기 배추가 저 풋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막 조물조물 묻히면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살살 아기 다루듯이 살살

0: 있고.
1: 이거는 바로 바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따로 숙성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1: 숙성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우리 바로 바로 즉석에 드실 수 있는 배추가 이제 보통 우리 거는 잉어 같은 거, 네, 그런 거기 있으니까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생선 같은 것도 괜찮고 저는 항상 매번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생선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1: 그게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생선 중에 하나인 네. 우리 북어입니다.
0: 아, 네, 명태.
1: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태도 괜찮고 북어도 네. 괜찮습니다.
0: 아.
1: 어떤 분들은 또 선생님 짝태도 괜찮습니까? 하는데 저는 짝태는 구경으로도 네. 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래서
0: 네.
1: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 동태 아니면 우리 북어입니다.
0: 아, 동태 아니면
1: 예,
0: 북어로.
1: 예, 단백질도 하얀 단백질이다 보니까 또 소화에도 좋고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단백질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어떤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1: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0: 네.
1: 또 이제 우리가 육죽이라고도 우리 고기 종류 같은 건데
0: 네.
1: 우리 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또 육죽 하면은 우리가 또 대표적인 거 진 닭고기예요.
0: 아, 닭고기.
1: 예, 예.
0: 네.
1: 소고기도 있지만은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1: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수분 섭취가 지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가 몸이가 많이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우리 뭐 폐도 좋고 무슨 기관도 좋고 수분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수분 섭취가 엄청 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분 섭취하면은 저한테 물어본 분들도 계십니다.
0: 네.
1: 이제 물 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죽국이나 탕 같은 거 마시는 게 좋습니까?
0: 아.
1: 제가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굳이 몸이 이상 없으자면은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시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 몸에 해로 없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실은 수분 섭취가 물입니다.
0: 네.
1: 근데 몸에 별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은 저는 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0: 네.
1: 수분 섭취를 위해서
0: 네.
1: 충분한 수분 섭취해야 되니까.
0: 네. 그래요. 이외에도 뭐 여름철이면 이 과일이나 야채 등으로 수분을 섭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0: 네.
1: 젊은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야채라든가 우리 과일 같은 거는 그냥 드셔도 괜찮고 우리 또 이제 갈아서 즙을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0: 아, 네.
1: 근데 저는 몸이 좀 차갑고 위가 좀 약한 분들은 비위가 약한 분들은 저는 주스 같은 걸 잘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국이라든가
0: 네.
1: 찌개라든가를 통해서 우리 수분 섭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또 여름철 추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또 추천할 만한 음식으로 소고기 죽, 그리고
1: 예,
0: 닭고기
1: 맞습니다.
0: 죽을
1: 예,
0: 추천해 주셨군요. 그러면 이,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까?
1: 예,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닭고기 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닭을 그냥 통으로 삶으셔갖고 백숙 정도로 하시면 돼요.
0: 아, 푹 삶아서.
1: 예, 푹 오셔갖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닭 육수 갖고.
0: 아, 우리가 육수로?
1: 예, 죽을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취향에 따라서 우리 입살죽 하신다든가
0: 네.
1: 뭐 다른 현미죽이라든가 다 괜찮습니다.
0: 너도
1: 괜찮고
0: 네.
1: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닭고기는 다 삶다 보니까 그냥 찢어서 죽 위에 얹어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죽은 닭 육수를 했기 때문에 그 향이
0: 네.
1: 충분합니다.
0: 네.
1: 근데 이 정도 내가 소화하기 힘들다.
0: 네.
1: 그 정도 되면은 우리 닭고기도 우리 다지시면 돼요.
0: 닭고기도 다져서.
1: 예,
0: 네.
1: 다져서 우리 넣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소고기도 우리가 그냥 물에 삶으셔 갖고 소고기 육수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0: 네.
1: 그 육수 갖고 우리 닭 죽을 소고기 죽을 하면은 아마 향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0: 네.
1: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고기를 찢든가 썰는 거 다 부담스럽다면은 그것도 다지시면 돼요.
0: 네.
1: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또 저처럼 고기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이런 분들은 굳이 내가 무슨 뭐 닭죽이 아니어도 실은 우리가 버섯 쭉도 괜찮습니다.
0: 버섯 쭉.
1: 예, 예.
0: 네.
1: 여기서 대표적인 게 우리 표고 버섯이나 하면은 다들 좀 띄운다든가 하면은 아마도 네. 맛있는 죽이 될 겁니다.
0: 네. 그래요. 표고 버섯으로 죽을 또 만들어도 네, 또
1: 예.
0: 아주 맛있는 풍미를 네, 또 낼 수가 있군요.
1: 맞습니다.
0: 그래요. 한여름에도 이 뜨끈한 국 한 그릇이 있어야 비로소 한 끼를 먹은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의 특성상 그래도 국이 있어야 한다라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 예.
0: 여름철에는 어떤 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여름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표적인 게 북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렇다 해서 뭐 모든 분들 다 북어국 좋아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닭가슴살을 삶은 닭가슴살을 우리 찢으셔갖고
0: 네.
1: 이거 국물 하셔갖고 위에다 달걀을 얹는다든가 나물이나 좀 채소 같은 거 곁들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실 수 있는 거. 근데 여름철에는 우리가 국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0: 것처럼 닭가슴살 국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계란국이라든가 네. 미역국이라든가 이런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위장이 괜찮으시면 저는 시원한 냉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냉국 좋죠.
0: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장이 든든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예, 맞습니다. 네.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좀 소주가 좀 찰 수가 있으니까 네. 예, 냉국은 제가 보통 이만하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추천을 냉국을 추천을 합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여름철에는 네,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또 의존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건강을 챙기면서도 간편하게 식사를 준비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0: 맞습니다. 요즘에는 모두 바쁘시다 보니까
2: 밥을 강화하며 제때 중대한 방침, 중대한 전략을 제정하고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중대한 사업을 포지함으로써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실제적으로 관철되도록 확보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올바른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로 일관하게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이고 인민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이 발전을 추진하는 강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 들어주고 인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부터 착수해 초여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제하는 것을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와 4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일관시켰습니다. 우리는 빈곤 구제 정밀화, 빈곤 퇴치 정밀화의 기본 방략을 제기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 빈곤 인구가 전국 인민과 함께 전면적인 초유사회에 들어서도록 전면적인 포치를 했습니다. 셋째로 일관하게 경제발전의 뉴노멀 시대에 부응해 경제발전을 파악하고 선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성장속도의 전환기, 구조조정의 진통기, 전단계 경기부양 정책의 소화기라는 2, 3기 중첩단계에 놓여있고 경제발전이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고 판단해 새로운 발전 리듬을 관철하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제 정세를 연구 판단함에 있어서 대국에 입각하고 장기적 추세를 명확히 인식하며 경제 법칙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정확한 지적관을 견지해야 하며 총 생산의 성장률로 성패를 가늠하는 단순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고 단기 경제 지표의 파동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대한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세를 어떻게 보고 경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 경제 정세에 대한 전 당과 전 사회의 판단을 유력하게 인도하고 사상을 통일시키고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넷째로 일관하게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시켰습니다. 우리는 개혁은 경제발전의 강한 원동력이고 개혁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고 난관을 극복하고 과감히 위험에 도전하며 경제발전의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경제체제 개혁의 관건으로 삼고 시장 기제를 완비하고 득점을 타파하며 가격 기제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시장 주체를 활성화시키며 거시적 조정, 공공서비스, 시장 감독관리, 사회 거버넌스, 환경보호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을 강화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키고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구축하고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제 발전에 강한 원동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섯째로 일관하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존재하는 주요 모순의 변화에 부응하며 거시적 조정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 조정은 반드시 발전의 단계적 특징과 경제 정세의 변화에 부응해 수요를 확대해야 할 때는 확대하고 공급을 조정해야 할 때는 조정하며 시기를 보아 선택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현 단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요 모순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바뀌었고 모순의 주요 측면은 공급 측에 있으며 주로 공급 구조가 수요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표현됩니다. 이때 무작정 수요를 자극한다면 보다 많은 위험을 축적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 여지를 앞당겨 소모하게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니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장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2: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문집에 수록된 봄의 농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의 농. 도쿄의 하숙집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본다.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것은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다. 사회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알고 싶은 사람은 26 신문을 보았다. 어느 날 아침 첫눈에 중국에서 온 전보를 보았는데 대개 이러했다.

안위순무 은명이 살해당했다. 모두들 놀랐지만 인차 환한 얼굴로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자객이 누구인가 한자로는 어느 세 글자인가를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일단 소흥 사람이라면 글벌레가 아닌 이상 누구나 금방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서성딘이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안위성 후보더가 되어 순경 사물을 보았으므로 순무를 찔러 죽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모두들 이어서 그가 극형에 처해질 것이고 가족도 련루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얼마 후 추근 여사가 소흥에서 살해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은명의 신병들은 서성빈의 심장을 도려내 구워 먹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격분하였다. 몇 사람은 비밀리에 회의를 열고 천자를 모았는데 이런 데에는 일본 당인의 손을 빌 수밖에 없었다. 오징어를 찢어 술을 마시며 한껏 기세를 올린 후 그는 서백선의 가속을 구출할 목적으로 출발했다. 관례에 따라 동향회를 열어 렬사를 추모하고 만주조정을 비난하고 나서 누군가 북경에 전보를 쳐서 만주정부의 비인도주의를 질책하자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곧 두 개파로 나뉘었는데 한 개파는 전보를 치자고 하고 한 개파는 치지 말자고 했다. 나는 전보를 치자는 쪽이었다. 그런데 내가 말을 마치자 우렁하고 무딘 음성이 뒤를 이었다. 죽일 것은 죽였고 죽은 것은 죽었는데 무슨 개뿔같이 전보야. 키가 크고 얼굴이 길며 눈에 흰자위가 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사람을 볼 때는 깔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돗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내가 발언을 할 때마다 거의 반대했다. 나는 이상하여 그를 주의하다가 이때야 저 말하는 놈이 누구야? 저렇게 냉정하다니? 라고 물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범해농이야. 서백선의 학생이래. 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아주 분노했다. 그가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 자기의 선생이 피살되었는데 전보 한통 치는 것도 두려워하다니. 그리하여 견결이 전보를 보내자고 주장을 하면서 그와 고집을 부렸다. 결과 전보를 보내는 쪽이 우세를 하여 그는 굴복하였다. 다음은 전보 원고를 준비할 사람을 골라야 했다. 고르긴 뭘 골라? 전보를 칠 것을 주장한 사람이 써야지.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또 나를 빈정댄다고 생각하면서 무리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비장한 글은 반드시 렬사의 평생을 잘 아는 사람이 써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관계가 밀접하고 마음이 비분으로 찼을 것이며 한층 사람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하여 또 서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그도 아니고 나도 아닌 누군가가 쓰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다. 전보문을 쓴 사람과 두 간사가 남아 다 쓴 다음 전보문을 보내기로 했다. 그 후부터 나는 범해농이 괴상하고도 가증스럽게 여겨졌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밉살스러운 사람은 만주 사람이라고 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첫 번째가 범해농이라고 느껴졌다. 중국은 혁명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만일 혁명을 한다면 범해농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후 이 생각은 점점 담백해져 나중에는 사라졌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은 제가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에 수록된 산문 봄의 농 읽어드렸습니다.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똑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목표를 달성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뭐라 떠들던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문유 가수의 인생길로 오늘 음악의 향기 시작해봅니다.

바울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성취할 수도 있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을 하고요. 인생의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사는 삶은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늑한 미소 한번 쓱 지어주면서 곧 다가올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만 하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갖지 못한 것에 미련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네, 항상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늘 배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설픈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속 가득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김청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에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现在是凌晨3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纵横。

还是朋友讲给我，那天聊起我们，他这样笑着说。

0: 秒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这是延吉冷面，冰汤底沁透荞麦香，糖心蛋辣白菜缀其间，春解腻，夏消暑，秋开胃，冬